0: When life gets too hard and you feel like no one understands you,
1: but you can't keep those feelings inside, then I'm soup is here for you.
0: We listen,
1: we take your side.
0: 끄덕끄덕 100% understanding tune.
1: 토닥토닥 100% uplifting junior.
0: Welcome to Denim Soup.
2: Yes, it's Denim Soup with Junior and Junior in the studio. What's up?
0: What's up, guys? 인사했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TNX입니다.
0: 안녕하세요, 태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준영입니다.
0: Yeah,
3: we're back. Came back.
2: Hi.
0: 8월의 첫 번째 yeah. 라디오.
4: It's August.
2: Yeah, it's August.
0: Yeah.
2: It's August.
0: 두 번째구나.
2: 근데 입추 지나고 네. 진짜 날씨가 조금 어, 맞아요. 시원해졌어요.
0: 그러니까 지금 시원해요.
4: 저 어제 새벽에 퇴근하면서 느꼈어요. 딱 오. 이제 택시 타려고 나왔는데 오, 약간 시원한 거예요. 바람도 불고.
2: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조금. 이었는데 어제는 확실히 좀 그랬고 근데 낮에는 아직 더워요. 낮은 아직 덥지만 저녁은 네. 제가 가끔 이제 그 새벽 장 배송을 봤는데 요 근래에는 이제 새벽에 막 두세 시가 돼도 아니면 막 4시 5시가 돼도 네. 문을 열면 습해 막 이 뜨거운 열기가 맞지, 느껴졌다면 어제는 막 약간 이런 느낌.
0: 습한 건 없어진 것 같아요.
2: 습한 것도 좀 내려가고. Okay, so yeah, a lot of our listeners in Korea have been noticing that the weather, as soon as 입추 passed last Friday, even though we had really ridiculously hot weather on Friday, it has cooled off a little bit. We're still getting highs in the days, but the nighttime, where tropical nights are cooling down just a little bit. Yeah. So happy August to everybody. We have a lot of things to cover in our 대나무 soup again. Mm-hmm. 근데 오늘은 모자만 우리가 셋이 막 는 게 아니라 음료도 네. 맞췄네.
3: Oh, Americano.
2: 원래 태용 씨 아메리카노 잘 안 마시잖아요.
0: 원래 잘 마셔요.
2: 아, 이제 최근에 좀 안 마시려고 했던 거였어요?
0: 아니요. 그냥 올 때
3: 여기 올 때 안 마시.
0: 가던 아. 카페가 네, 여기 올 때 안 마셨던 거.
2: 아, 여기 올 때만 안 마셨던 거였구나.
0: 네.
2: 어, okay. So we're not just twinning today with our hats, but it looks like we're all drinking the same drink. We all have just black coffee americano with us. Yeah. But Teo normally doesn't have Americano, he always has other drink, and he's like, no, I normally drink Americano. It's just that it just so happened when he came to the studio, he was always drinking something different.
3: Yeah.
2: Okay, so a lot of our listeners are saying that the hats are suspicious. Well, that's is it suspicious? I'm wearing one too. 모자 쓰는 게 이상 수상하다고요? 저도 모자 쓰고 있잖아요. 저까지 모자 쓰고 있는 게 수상할까요? So I wonder, why would it be suspicious? Wink, wink. Okay, we have our 대나무 soup that the members are going to tell us a little bit about. So what is 대나무 soup about? 자, 우리 멤버분들, 대나무 네. 숲은 어떤 코너이죠?
0: 네, 우선 part 1, 밸런스 soup. 어디에 물어보기도 애매한 사연, 결정하기 힘드실 때 밸런스 soup에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신 정해드립니다. We answer your heart to ask and answer questions. Part 2, anonymous soup. 다소 진지한 고민,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사연 보내주시면 진심을 담아 소개, 공감, 위로, 노래로 처방까지 해드립니다. We read the anonymous listener story with our healing song choices. Part 3. Prescription Soup. 사연자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와 힘이 되는 맞춤 처방곡. Our song choices to help with the story of the day.
4: 네, 이 코너에서는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해요. 계속 사연 보내주세요. 그리고 파트 2에서 소개해드리는 익명 사연에 어울리는 맞춤 처방곡. 저희가 각각 준비해 올 건데 여러분은 어떤 곡이 더 처방곡으로 어울리는지 투표해주시면 그 곡이 오늘의 엔딩곡이 됩니다. We need your participation. After hearing the story of the day, we will tell you what songs we chose for the story. You have to vote for whose song matches the story the best. That song gets the play as the last song of the day.
2: Yeah, yeah, so in part one, it's our balanced soup, and Taeyeon's gonna read our first story.
0: Yeah, 먼저 7월 28일 소개된 짧은 사연의 후기입니다. 한 달 전 예약한 식당 동행자 없어 고민하는
2: 식당, 그 사연. 식당!
0: 예요, 네. 조언 듣고 부모님께 선물.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셨다고 뿐만 아니라 우리 딸 고맙다며 두둑하게 용돈까지 주셨다는 흐뭇한 후기. 그러면서 매번 좋은 데 있으면 친구들과 갈 생각만 했는데 부모님도 이런 데 가시는 거 좋아하신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며 앞으로 종종 효도하겠다고 하셨네요. We have another update. This is from a story we shared on our July 28th show. Remember the listener who had made a restaurant reservation but didn't have anyone to go with? They took our advice and gave the reservation their parents as a gift. Their parents were so happy that they even gave their daughter some spending money to thank her. She said she never realized her parents enjoyed going to nice places like that. So from now on, she wants to dance them more often.
4: Good daughter.
2: 그니까요.
4: 근데 저 솔직히
2: 그니까요.
4: 솔직히 좀 기다리긴 했는데 티켓을. You know what I'm saying?
2: Jinyoung was like, honestly, I was kind of waiting and hoping that you guys would like slip into the DMs and be like, would you go with me?
4: Yeah, until you posting the ticket for us.
2: Oh, but I think that's really sweet. 네, 이거는 좀 yeah.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어느 나이부터는 부모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맞아요. 좀 약간 그 정말 친하고 얘기를 많이 하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0: 네.
2: 사실 한 20대 정도? 이제 한 대학 되고 이제 20대 들어오면서
4: yeah.
2: 부모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0: 그래.
2: 이렇게 좀 알아가면서 뭐 이런 데도 좋아하시고 하면 이제 나중에는 사실 선물 를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4: 그쵸,
2: 그냥 이런 걸 해가지고
4: 식당.
2: 엄마 아빠 크리스마스 다녀와 이런 이럴 수 있으니까.
0: 그쵸, 그쵸, 그쵸.
2: So yeah, I think that's really nice. I feel that as we become adults ourselves and life gets so busy that we kind of lose touch with our parents and we could naturally kind of just learn like unlearn what they like as they get older. And so I think this is really sweet that the listener was able to find out like, oh, the parents like to go to those kind of restaurants. So now it's like going forward, they can gift a nice. Gift in
4: yeah.
2: the future.
4: That's nice.
2: I think it's nice. And 다음에는 그래도 친구들이랑 한번 성공하길 바래요.
4: Yeah, that's a memory.
2: Oh, that's a memory too.
4: Memory
2: I hope that
4: too,
2: you
4: yeah.
2: get a chance to go as well. Okay, 준혁 씨께 되게 짧아요. 근데 짧은데
4: 임팩트가 있어요.
2: 어, 임팩트가 있네요.
4: Yeah. 카톡 답장은 바로 안 하면서 SNS 피드나 스토리 올리는 친구한테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이거 저만 그래요. I have a friend who takes forever to reply to my messages but is always posting on social media. It kind of bothers me. Am I the only one who feels this way? 아, 저 이거 진짜 싫어요.
0: 저도 아, 이제 이해가
4: really,
0: 안 가긴
4: really
0: 해요.
4: Really hate.
0: 왜 무슨 심정일까?
4: 솔직히 말해서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어떻게든. 왜냐면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 저도 막 뭔가 막 스토리 같은 거 있잖아요. 스토리를 이렇게 막 넘기면 솔직히 막 이게 막 하나하나 다 막 일일이 보지는 않으니까 떠 있는 걸 싫어해서 제가 그냥 이렇게 넘길 때는 막 솔직히 막 시간 없어서 이렇게 넘기다가 뭐 하러 가야 돼서 그냥 놓고 갈 때는 막 스토리는 봤는데 답장은 안 한다 막 이런 건 있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아 근데 솔직히 피드나 스토리를 올릴 정도라면 어쨌든 뭔가 이렇게 막 하고 할 그 시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시간에 답장을 안 한다는 건 살짝 조금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 네, 이거는 매너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4: Okay. No manner.
2: So both of them hate this. Taehyung is just like this is like really bad manners and Junhyuk's like okay so he understands he doesn't like it having like a bunch of stories on top of his feed so he'll like go through stories and maybe read a story but it's not really like reading it and then like you know oh he has to go back to work or whatnot and so he'll just kind of turn around and do stuff so he understands like watching somebody's or looking at somebody's stories and not replying but like posting It's a different story.
4: Yeah.
2: And he both hates it. So I have a question. 자, 두 분 이제 여쭤볼 게 있는데요.
0: Yeah.
2: 그 이메일? 핸드폰에 있는 알림 있죠?
4: Yeah.
2: 숫자들이 좀 떠 있는 편인가요?
4: 어,
0: 숫자?
4: 아, 알림 숫자.
0: 쌓이냐고요?
2: 네.
0: No.
4: 저는 아까 여기 차에서도 지웠어요.
2: 그쵸? 아,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네.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제 핸드폰에
4: 네.
2: 그 어플 옆에
0: 네. 숫자
2: 떠 있는 거를 굉장히 거슬려 해요. 그래서 스팸이면 스팸대로 지우고 뭐든 그러니까 읽든 뭐든 이 없어야 되거든요.
0: 저도 그래요.
2: 그래서 사실 오픈 방에도 잘 없고
0: 네.
2: 그 그룹챗이라고 해도 일단은 읽어야 돼요. 제가 답장을 안 하더라도
4: 맞아요.
2: 그 숫자를 없애야 되는 편인데
4: 맞아요. 네.
2: 우리만 그런가 봐요. 왜냐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많더라고요.
4: 맞아.
2: 이렇게 좀 대답을 잘 못하고
4: 귀찮을 수 있죠.
2: 좀 그러시는 분들이 숫자가 많아요. 공통점이
4: 맞아.
2: 굳이 있다면.
4: 맞아.
2: So I was asking the members, Do y'all have numbers next to your applications? Like, you know, the amount of notifications you have. And they're like, nope, nope, nope. All three of us, we don't. Junyoung says that on his way up today, like in the car, he was erasing notifications and stuff like that. I'm not in a lot of open chats or group chats. Even if I am, I will try to read them because I do not like the alarms there.
5: 약간 조금 가까운 친구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솔직히 저도 그렇게까지는 가까운 친구 아니면 뭐 스토리는 올리고 하는데 내 연락에 답장 안 한다고 크게 신경 쓰실 것 같지는 않은데.
2: 근데 이거 이러시는 분들이 꽤 많네요. 아, 지금 첫 에스트님 죄송해요. 저 맨날 이래요. 아름님 손 들고 있겠습니다. 아, 근데 아보카도 1119님 저도 그러는데.
0: 근데 제가 그 이 매너의 문제라고 한 건 살짝 장난을 친 거고요. 사실 그냥 뭐 성격의 차이인 거죠. 이 어쨌든 쌓여가는 걸 크게 신경 안 쓰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저는 이제 그걸 워낙 신경 쓰다 보니까 그냥 그때그때 바로 다 지우는 타입이고 그리고 모종의 이유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선순위가 스토리인 거죠. 우선순위가 스토리인데 급하게 뭔가 그것밖에 할 상황이 안 나온다던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 태현 씨가 이 얘기를 해서 생각난 거 있어요. So Taeyeon says that he feels that saying it's bad manners, he's just joking a little bit there. But he says that he feels that there's going to be a lot of reasons why people do that. There's probably like they only might have time to be in one app instead of the other. But when he said that, that kind of also sparked something for me. 근데 저도 이거는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메신저가 좀 많잖아요.
0: 네.
2: 근데 만약에 나는
0: 네.
2: 인스타를 더 많이 쓰는 편이야.
0: 네.
2: 성격이.
0: 네.
2: 근데 일이나 그 외의 연락들이
0: 네.
2: 다른 채팅 어플로만
0: 네.
2: 있는다면
5: 예.
0: 네.
2: 저도 왠지 거기로 연락 오는 것들은 약간 좀
0: 느리게.
2: 좀 알람을 꺼거나 끄거나 네네네. 조금 우선순위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0: 그렇죠. 그 습관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2: 그러니까 만약에 너무 많이 쌓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메신저가 너무 많이 쌓여 있을 경우에는
0: 네.
2: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미안한 거죠. 왜냐면 그걸로 일 플러스 개인적인 연락이 들어오는데 그 윈도를 놓치는 거죠. 이거를
0: 그렇죠.
2: 보고 있었을 윈도를 놓친 거고
0: 그렇죠, 그렇죠.
2: 그 사람의 우선순위의 그 어플은
0: 그렇죠.
2: 그 어플이 아니고 거죠. 그 다른 어플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살짝 들기는 해요.
0: 그렇죠. 그런 경우가 저는 더 많지 않을까요?
2: 네.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요즘은 워낙
0: 네.
2: 어플이 많다 보니까
5: 그렇죠.
2: Okay, so I was thinking that let's say IG is like your main source of communicating, like you DM your friends, like your main source of keeping in contact with people is your social media account and not your messenger app. Like, let's say if you have friends and work or family, like sending you messages in that particular app and you just don't use it that much. If your friend misses that window, that could be the reason why they're only posting on social media and not sending messages.
0: 네, 저는 I was wondering.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2: yes.
0: 그냥 진짜 순수해서 궁금한 건데
2: yes.
0: 아, 순수하게 궁금한 건데
2: 네.
0: 이 답장을 안 하는데 SNS에 스토리를 올리는 거는 무슨 생각으로 그러시는 걸까요?
2: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그냥 최대한 이 친구분의 편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청취자분 말고
0: 네, 네, 네, 네.
2: 우리 친구분이 일부러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게
0: 네. 그러니까 저도 순서에 궁금해요.
2: 그러니까 정말 그냥 SNS만 하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플들이나 문자를 많이 안 쓰잖아요. 솔직히
0: 네, 네,
2: 우리가 네. 문자는 요즘 뭐 택배,
0: 네 그렇죠.
2: 뭐 광고 이런 거 말고는 문자는 솔직히 잘 안 주잖아요.
5: 그렇죠, 그렇죠.
2: 그러니까 어쩌면 그 어플 외에 그러니까 SNS 어플 외에는 알람을 껐다면.
0: 네.
2: 그냥
0: 아,
2: 모르는 거지 않을까.
0: 만약에 DM이면요?
2: 그거는 그 친구가 잘못된
0: 만약에
2: 거죠.
0: 만약에 DM인데 답장이 없이 스토리가 올라와 있고.
2: 그러면 그것도 이제 최대한 그 친구의 편을 들자면
0: 아주 궁금한
2: DM이 많다. 그러니까 DM이 많은데
0: 아.
2: 새로운 알림이 그냥 다섯 개냐 열 개냐 그냥 거의 비슷하게 비춰지듯이.
0: 아. 그렇죠. 근데 보통 그런 분들은 한 분만 남아있진 않고 그렇죠.
2: 여러 명이 이제 쌓여있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5: 그래서. 네, 일부러 안 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그
2: 아,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 친구분이
5: 너무 나쁜 사람
2: 너무 나쁜 사람이 아니기를. So yeah, I'm so Taeyeon's like I'm just like genuinely curious, like how can somebody like not reply? And I'm just like I'm trying to give the friend the benefit of the doubt. Like they let's just say like they maybe are just on socials, like that is just their main source of communicating, yeah. And they have everything else off. And then he's like, but then what if it's a DM? I was like, then probably. That friend has like 10 DMs. So they probably have a lot of unread DMs as well. 맞아요. So that yeah. 네,
5: 친구분이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아마 나, 막 그런 나쁜 의도가 아닐 거예요.
0: 넌 나쁘세요?
2: 자, 저는 나쁜 의도예요. 이거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제 본인들도 이제 그런 네. 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스토리 같은 경우는
0: 오, 네. 궁금해요. 어,
2: 스토리나 이런 포스팅은 다수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네. 거기 때문에 네네. 근데 DM은 네. 개인적인 거라서
5: 맞아요,
2: 맞아요. 좀 약간 전체적으로 올리는 거는 그냥 바로바로 올리고 좀 그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데 개인적인 DM이거나 개인적인 문자는 좀 생각을 하고 좀 이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대답을 하고 싶어서 이거부터 뭐 하고
0: 이걸 미루는 거다
2: 어, 미루는 걸 수도 있다. Okay, so some of our listeners okay. who kind of go through this as well, they're saying that when they post a story or a post, it's public. They're not really, you know, putting a lot of effort into it. But when it comes to DMs or other messages, it's personal. So they want to be able to focus on it, and that's why.
5: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귀찮아서 안 하는 편이긴 해요.
2: Okay, so he says that he's just lazy, and that's why he's not giving a response. So yeah. for our listener, 우리 청취자분은요, 최대한 친구를 좋게 그리고 싶기는 한데 근데 그냥 SNS로 DM을 보내서 서운하다고 말씀하세요. 네가 다른 문자를 안 보내서 여기서 서운하다고 표현을 아니면 밈 같은 거 보내요.
5: 아 근데 맞아 이거 좀 좋은 방법이긴 해. 솔직히 말해서 그냥 말해도 돼요. 그냥 이거는
2: 어
5: 이게 이분이 막 나쁜 의도로 그런 게 아니라서 본인도 아마 자각을 못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말해주면 아 어 미안 약간 이러고 할 수도
2: yeah 있고. So I feel that you can just like send a meme or like DM them saying that you are upset and like you're sad that they're not doing that. Jin thinks it's a great idea too. So yeah. Oh 급하면 그냥 전화하래요.
5: 아 yeah that's so good idea.
0: 근데 제 연락에만 잘 답장하면 상관없습니다. 저는.
2: Okay, so yeah, Taeyeon says that as long it doesn't matter as long as you can answer me, it's 네, fine. It's
0: 저희도
2: fine.
0: 팬분들이랑 이제
2: 소통을 하니까. Okay, so our next story for today is it's an interesting perspective because I feel that there's no right answer. Yeah. 우리 오늘 익명 수비 네. 답이 딱히 있는 좀 사연 좀 어려워서 네네네.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도 우리 투표하는 사이에 좀 많은 의견을 내줄 준비를 해주세요. 네네. So I want our K-pop and fam to really start sending in their ideas for the second story today because the anonymous soup story is it's not an easy answer. I feel for the situation. Yeah. We're gonna be listening to TNX's track of Che My Bias, and our story is coming up next.

0: For our anonymous soup today, we have a junior at work who doesn't know when to stop talking. Okay, I need your advice. You know that new employee we have at work? They come to get a confirmation on a report, and then that only takes 5 minutes. Then I'm stuck listening to them talk about how they got in a fight with their boyfriend, how they were late paying their credit card fee. Like, I really don't like hearing about their life story. I don't know what to do.
1: I think they've gotten a little too comfortable with you. They probably see you as a friend than a senior at work. Maybe when they start talking about something personal, listen for a few seconds and then go. Oh, that sounds rough. Anyway, when can I see the revised report? They should get the message across.
2: That's a good idea. Or you could set a time limit from the start, like, I have a meeting in 5 minutes. Keep this less quick. That way, you can set a boundary without hurting their feelings.
1: You don't need to waste your energy on the people you work with. This could be a slight reminder to that employee that you are a senior at work, not someone to chit-chat with.
2: Right. You don't want to shut them down completely and hurt their feelings. Just gently but clearly remind them that you're work, and it's probably better to focus on work while you're there.
0: Okay, but I mean, I feel bad already. They trust me enough with their secrets, and I mean, they feel comfortable enough to come to me with these. Like, I don't know what to do without hurting their feelings.
1: And honestly, it's better to be known as a senior who's a little strict but good at their job than someone people can work all over.
2: Yeah, most importantly, you have to take care of yourself first, okay?
0: Okay, Taeyeon, give us a wrap up of what our story is about today.
3: Okay. 네, 오늘은 제가 한국말로 하고 번역을 준혁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0: Okay.
2: Yes, sir. 네,
3: 후배가 업무적 조언을 구하는 건 좋은데 연애사, 가정사, 심지어 금전 문제까지 너무 TMI로 털어놓습니다. 리액션 해주기도 기빠지고 어떨 땐 제가 다 감정 쓰레기통이 된 기분인데 선을 어떻게 그어야 할까요?
2: Our listener has a junior co-worker who comes to them for work advice, but they also share way too much about their personal life, everything from dating and family problems to money issues. Our listener is getting emotionally drained, but doesn't know how to set boundaries without coming across a mean. Yeah.
0: Okay.
2: As mean, yeah.
0: 제목만 들어도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인데요. So some of our listeners like, oh my god, just listening to the title is so stressful.
2: Yeah.
0: 심지어 네. 그런 동료가 있답니다.
2: 동료?
0: 우리 청취자 중에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So yes, thanks 11 told us like, I have a coworker like that too.
2: 아, 동료가 있다고요?
3: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와 이게 문제가 될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 되면 진짜 하나하나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근데 그것보다는 이게 뭔가 약간 감정 소모가 계속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2: 그럴 것 같아.
0: 좀 친하면 그 고민을 들어주고 그러면 너무 재밌는데 제가 주변에 제가 사촌 동생들이랑 진짜 가깝게 자랐는데 제 사촌 동생들이 이제 아기 때부터 한 2살, 5살 때 미운 5살 있거든요. 왠지 그 기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3: 이게 친해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힘들거든요.
0: Right. So yeah, I was thinking of like I lived in a house with my cousins when I was younger, and I was like, I feel that this could be like emotionally draining, because like it feels like, you know, when the kids are going through terrible twos and like when they're 5 years old, like I feel that this can be equally annoying. 우리 처방 수업 들어가면 됩니다.
3: 아 네, 맞아요. 맞네.
2: 일단 저부터 한번 그럼 처방곡을 처방드리겠습니다.
0: 오케이.
2: Okay. 약간 처음에는 그냥 직장 후배였는데 계속 얘기를 들어주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신 것 같아서 데이식스의 어쩌다 보니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아니, 노래가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제 처방곡 고르면서 우연히 듣게 됐는데 너무 좋아서
0: okay.
2: 꼭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0: Okay, so he chose day six track of Somehow because he feels that somehow you didn't do this on purpose. But yeah. just being nice and yeah. being a good ear to listen, mm-hmm. somehow you came this way. And he was able to find this song thanks to the prescription song. So he really wanted the listeners to enjoy that. Okay, 다음 곡.
3: 저는 실제로 이런 상황이 있으면 mm-hmm.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가져온 노래.
0: 좋다!
3: 도망가세요.
0: Track of 도망. Even though the English title is "Can I Be Me," well, it makes sense. Even yeah, though 도망 yeah. means to run away, but run. "Can I Be Me" is, I think, a good question to ask our listener. 그냥 영어 제목은 그냥 나답게 살면 안 되나? Can I be me? Yeah. 그것도 될 것 같아서. Yeah. So the voting is in the chat at the moment. So all you need to do is send in which songs you think is going to fit right. as well.
2: Yeah,
3: maybe 도망.
0: Okay, so one of our listeners, so Tigger Shear, was saying likely they aren't sharing secrets as much as they're just looking for somebody to uh-huh. listen.
3: Yeah.
0: 왠지 그냥 얘기하고 싶은 사람을 찾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네요. 한 청취자분은. 그러니까 정말 깊게 생각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3: 네네네.
0: 그냥
3: 그렇죠, 그렇죠.
0: 내 얘기를 그냥 누가 들어줬으면 하는.
3: 네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뭐냐면 리액션 해주기도 기가 빠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감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0: 맞아요.
3: 공감하기 힘든데 잘 반응을 해줘야 될 것 같고.
0: 그거예요. 진짜 제 사촌 동생 두 살 때 누나 이거 봐. 누나 이거 봐. 누나 이거 재밌지. 와 누나 이거 봐. 그러면 진짜 처음에는 그렇죠, 우와 그렇죠. 우와 이러다가 진짜 나중에는.
3: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0: 근데 물론 다른 장르기는 한데 아, 좀 그럼요. 비슷한
2: 느낌이죠.
0: 소모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3: 네, 그렇죠.
0: So all I can think about, honestly, is my cousins when like they were 2 and 5, and just like look at this, isn't this so cool? Look at this, and like you're just like, oh my god, shut up. So I feel that, yeah. I feel that nobody is in the wrong here, and that's why this is hard. 오늘 누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3: 그렇죠, 그렇죠.
0: 정말 이 그 같이 일하는 후배도 네. 악감정이 없는
3: 그렇죠,
0: 거라서
3: 그럼요.
0: 분명히.
3: 네, 이 부분은 일단 듣는 이제 지금 청취자분 사연자분께서는 일단 들으신 입장이니까 한 가지 이제 조언을 좀 드리자면 리액션은 약간의 어떤 상대방을 배려하는 듯한 액션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좋게 받아주려고 하거나 너무 이제 상대방을 너무 많이 생각해서 반응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에너지가 이제 점점 계속 깎이시는 것 같거든요. 이럴 때는 사실 본인답게 얘기해줘 전 좋다 생각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뭐 너 티지 뭐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건 오히려 그걸 너무 의식한다기보단 그러니까 본인답게 정말 이렇게 말해야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혹은 공감이나 위로가 될 것 같다 싶은 방향성을 얘기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0: Okay, so yeah, he feels like you're doing really good in the reaction department, and that's probably why this junior keeps coming up to you. So yeah, maybe just like do a little reverse psychology and then like actually start giving them advice, and then that might be something that they don't really want to hear. 그러게요, 좀 약간 뼈 있는 좀 뼈 때리는 조언을 해주기 시작하면
3: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막 연애에 대한 얘기예요. 이별을 해서 힘들어하는 내용이에요.
2: 그걸 이제 힘들지 말자.
3: 이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도 뭔가 어쨌든 말하시는 분의 잘못도 좀 있는 것 같아. 혹은 뭔가 좋은 방향이 있었던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얘기 안 하고 다른 방향으로 좀 공감식으로만 가니까

0: 하지만 말하는 분도 이제 있는 거죠. 그럴 때는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을
1: 그냥
0: 좋게만 얘기한다면 네네네 문제 없지 않을까 싶어요.
2: Okay, so
0: 네.
2: yeah, he's saying that yeah, just start giving the advice. So let's say like they broke up and you kind of hear that the junior probably is at fault a little bit. Say it. be a little upfront with your advice and see how they take that. Junyoung, what about you?
3: 아, 근데 이거 너무 공감되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 상황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는데 저도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약간 직장은 아닌데 그러니까 막 친구 딱 이제 저희 나이 때 또래들이 뭐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거나 그러면 막 이제 각자 고민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럴 때면 이제 보통 뭐 연애사, 일
0: 그치.
3: 막 이런 쪽으로 막 이제 아무래도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듣고 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약간 좀 어느 정도 공감해 줄 수 있고 뭔가 조언해 줄 수 있는 고민들면 사실 그렇게까지 안 힘들어요.
0: 맞아.
3: 그냥 그러면 그냥 맞아. 약간 저한테는 그러면 약간 도파민이에요.
0: 아, 맞아. 약간 재밌잖아.
3: 내가 채울 수 없는 것을 남이 채워주는 느낌이라 저도 막 얘기해 주고 들어주면서 뭔가 약간 도파민 차서 재밌는데 어떨 때 힘들고 기빠지냐면 너무 저랑 다를 때 정서가. 뭔가 약간 막 내 정서랑 안 맞는 연애 얘기나 막 뭔가 일 얘기나 뭔가 그런 사람 퍼스널 얘기를 듣고 있으면 약간 너무 제가 공감할 수가 없으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도 물론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악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이건 그냥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또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봤는데 안 먹혀요. 보통은 그러니까 얘기를 해도 내 생각을 아니면 뭔가 그냥 막 너무 고려 안 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안 통하더라고요. 약간 그러니까 이 사람
0: 생각이 달라버리니까
3: 그래서 저의 방법은 저는 그냥 피해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그거밖에 방법
0: 도망가세요 여러분. 네.
3: 그냥 피해야 돼.
0: 도망가.
3: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말해도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서 그렇게 막 생각이 달라버리면
2: 그러니까
3: 그런 경우라면 저는 그냥 어떻게든 어떻게든 방법이든 뭐 이유를 찾아서 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바빠서라든지 아니면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 Right.
0: 그렇지.
2: Yeah. So he definitely says that when it comes to his friends and talking about different concerns and whatnot, he feels that it's like his own hit of dopamine because like he's gone through different types of struggles. And so getting a chance to sit down with friends and hearing that is actually quite a lot of fun. He's noticed that whenever it becomes really emotionally draining is when they just don't listen. Like they've already said their case and then they just don't listen to anybody's advice, even though they're asking for it, or when they completely think of something different. So he feels if that's the type of person that you're working with, then it might be you might be doomed either way, and you're just gonna have to try to, you know, avoid them at any cost. But there's been a lot of messages that came in. Yeah. 어떤 정치자분은요 네. 상사 그랬답니다.
0: 아,
2: 후배가 아니라 상사가 사장님이 계속 라는
4: 이유.
2: 그래서 리액션을 정말 그냥
0: 파이팅.
2: 최소화를 맞네. 했고 그냥 네. 네. 네. 아, 야, 이런 느낌으로. So, Ranniversary was saying that my boss was that and I just ended up giving them the bare minimum later on. But there's a lot of listeners who think like Griffin and, you know, Aaron too thinking that they're probably just seeking somebody to talk with.
0: Yeah, 그렇죠, 그렇죠.
2: And that's why, you know, they're probably using that excuse to talk with you. But yeah, if you were to maybe we should take a song break and then come back. 노래를 한번 듣고 올 건데요.
0: 네.
2: 타이밍이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 노래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0: 네.
2: 투표가 아슬아슬해요 오늘.
0: 아 그래요?
2: 지금 48이었다가
0: 네네.
2: 46이었다가 50이었다가 진짜 아슬아슬한데 지금 50, 50이에요.
3: 박빙이다.
0: 오, 50-50.
2: 50-50예요? 근데 와. 지금 계속 이래 50-50였다가 48이었다가 50-50였다가 막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노래 나가는 동안에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0: 엔딩을 같이 한번.
2: So right now we're at 50-50. It's going really close. So your votes count during the song break. We're going to take a 정수민 song break as you guys continue to send in your votes on the YouTube live stream. Love Song is a track and we have the results coming up next.

0: You want to message me?
1: Go
2: ARIRANG.
3: arirangradio.com.
4: Alright, yeah. So you are sitting in the votes. It's still sitting at 50-50. 지금 우리 아직도 50-50이에요.
5: 오. 50-50.
4: 이러다가 그냥 가위바위보 하다가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5: Yeah.
4: We might even have just rock, paper, scissors. So yeah. For our anonymous suit for today, 태연씨, 네. 어떤 사연이죠?
6: 후배가 업무적 조언을 구하는 건 좋은데 연애사, 가정사, 심지어 금전 문제로 너무 TMI를 털어놓습니다. 리액션 해주기도 기빠지고 어쩔 땐 제가 감정 쓰레기통이 된 기분인데 선 어떻게 그어야 할까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5: Mm-hmm. Yeah.
4: In English.
5: Oh yeah, okay. A listener has a junior coworker who 뭐지 이거? 저,
4: he wrote it down and he's trying to read his own penmanship.
5: 이게 뭐라 쓰는 걸까? 아무튼 who calls? Anyway, to them for work advice, but they also share way too much about their personal life, everything from dating and family problems to money issues. Our listener is getting emotionally drained but doesn't know how to set boundaries without coming across as mean.
4: Okay. Yeah. So, it seems like PD님 song choice is getting a lot of praise in the chat. 오늘 PD님 선곡이 네. 칭찬을 많이 받고 있네요. 지금 채팅에서.
6: 노래가 너무 좋았어요.
4: So, PD님's song choices are pretty fire. 우리 PD님 선곡 진짜 좋아요.
6: 그러니까.
4: So, we have a 50-50 tie. It is kind of changing though. 살짝 바뀌었어요. 51 대 49.
5: Oh my god.
6: 진짜.
4: 오늘 진짜
6: 반반이네.
5: Almost, almost.
4: 아슬아슬하다.
5: Close.
4: So, 어떤 곡들 골랐는지 다시 한번 홍보 타임.
6: 저는 한로로 님의 도망입니다.
4: Okay, so 한로로는 도망.
5: 저는 데이식스 어쩌다 보니
4: somehow
6: 도망치세요.
4: Somehow. I feel that everybody is everybody trying to leave. 어 다시 50-50 됐어.
6: 아니 이게 진짜 힘들 정도면 도망 가야 돼요.
5: 어쩌다 보니.
6: 그리고 후배잖아요. 후배면 도망가도 돼.
4: 피하면 돼요.
5: 후배면.
4: 진짜 피하면 돼.
6: 아 그만 여기까지 그만 하고 이제 도망가시면
5: 알아서 해.
4: 아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가위바위보 보고 싶나 봐요. 50-50을 유지하자.

0: 채팅이 들어온 거예요.
1: 아, 이제 본인들끼리.
0: Oh, so everybody's like, let's keep it 50-50 so that we can have them do rock, paper, scissors.
1: 저도 끼고 싶다.
0: 어, 오늘 진짜 동점 가고 싶어하는 청취자분들이 꽤 많은데요.
2: 처음인가요?
0: I think so. I think
1: 그쵸.
0: it's the first time we've ever had 50-50 tie.
1: 예, 맞는 것 같아요. 타이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0: 끝내는 거는 네, 타이로 네. 끝나는 거.
1: 어, 처음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와, wow, second.
0: Oh, it's a second.
3: Second time. 그 한 번 있었던
0: 거. Oh, okay. Cipini has better memory than I do. I don't remember.
3: Pedinim is good music choice and good memories.
0: Yep. That's true.
1: Yeah.
0: That's definitely true. That is definitely true. Oh, we do have to do the countdown. Oh, 벌써 countdown을 할 시간인데요.
1: 좋습니다.
0: Okay. Okay. So is it going to end at 50-50? 10, 9, 8, 7, 6, 5, 4, 3, 2, 1.
3: Bam, bam, bam, bam.
0: It finished at 50-50.
3: Yeah. Wow. Second time.
0: Finished at 50-50. So rock, paper. 아니, 가위바위보 할래요? 아니면 다른 거 할래요?
1: 다른 거 뭐가 있을까요?
0: 몰라요? 다른 뭐 있을까요?
3: 뭐가 있어요?
0: 무슨 이런 게임을 잘 안 해서 가위바위보밖에 없어? 가위바위보밖에 없나?
1: 아, 그런 거 있긴 한데 너무 오래 걸려요.
0: 아, 오케이. 그... So 가위바위보. Rock, 네. paper, scissors.
3: Yeah. Rock, scissors. Papers. Yeah.
0: 이기는 사람이 나가는 거겠죠, 노래가?
3: 그렇지 않을까요?
0: 지는 사람보다는? 오케이.
1: 도망가세요.
0: 도망가.
3: 도망.
1: 아니, 오늘 뭔가 너무 오랜만에 온 거 같죠? 저 아까 이 스튜디오 딱 들어왔는데 마이크 제 목소리 딱 들리는 너무 너무 새로워서 약간 너무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0: 어, 지금 태현 씨 네. 한우노가 이기 네. 어, 이겼죠. 오케이 오케이. So
1: 맞아,
0: yeah,
1: 맞아.
0: he was able to win the rock paper scissors.
1: Yeah.
0: 아 애교 배틀 얘기가 나왔었는데 늦어졌다. 반응이 늦었어요. 내가 너무 늦게 yeah, 봤네.
1: 아쉽다.
3: It's late.
1: 아쉽네요.
0: 애교 배틀 내가 뭘 아
1: 아쉽다.
3: Next week.
0: So PD님이 다음에는 무조건 타이일 경우에는
1: 네 타이일 경우에
0: 애교 배틀로 간대요.
1: 네 타이일 경우에
0: 이제 다음 주 경우에. 무조건 타이로 나오는 거 아니야?
3: 그냥
1: 경우.
3: 그냥 그럼 저 그럼 양보하겠습니다.
1: 근데 요새 이 조작 좀 민감하지 않나요? 이 투표 조작 좀 민감하지 않나요 요새?
0: 조작은 아니겠죠.
1: 네, 아니겠죠.
0: 설마, 어. 네. So, PD님 says the next time it's tied, they're gonna do the 애교 better that the fans are saying.
3: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그럼 타이드면.
1: 아 진짜 이게 지난주 녹방이었는데 이게 한 줄 알았다고 이렇게 너무 오랜만에 온 느낌이 들어가지고
0: 그러니까요.
1: 너무 새로웠어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근데 일단은 우리 청취자분은 우리 오늘 많은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네. 좀 통들어서 이제 좀 라운드업으로.
1: 아, 네네네.
0: 조언을 해주신다면.
1: 어,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뭐 본인 스타일대로 좋게 좋게 답을 좋게 좋게 이게 팩트로 이제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혹은 도망을 가시거나.
0: Yeah.
1: 네.
0: Just avoid or just try to, you know, be pretty stern with the junior. Junior, yeah. anything else you want to say?
3: Run.
0: 근데 그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이 그 선배잖아요. 선배일 때 조금 더 무섭게 해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후배이거나, 그러니까 아까 우리 청취자분이 상사가 이래버리면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지만 선배인 위치에서는 가끔 가다 약간씩 차갑게 나오셔도 선배시니까.
3: Yeah, that's right.
0: 약간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3: So, you're a senpai.
0: Yeah, you're the older, you're the senior, and I feel that if it was the boss that was doing this, then we wouldn't be able to help you that much. But I mean, you're the senior. Being a little cold-shouldered or, you know, a little bit cutthroat is not a bad thing, and you're kind of given that title anyways. Like, you can be 네. able to take away from that without being labeled a bad person.
1: 아, 근데 이게 그 전에 나왔던 사연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좋은 상사이고 싶고 좋은 언니이고
0: 아,
1: 싶다던
0: 싶고,
1: 그 스토리 있었어요.
0: 맞아.
1: 그거랑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물론 좋은 언니이고 싶고 좋은 상사이고 싶고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너무 힘들면 그것도 그거대로 힘드니까.
0: 맞아요. 그러니까 네. 내 정신 건강 우선이에요.
3: 자기가 제일 우선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그러니까 자기가 우선인데도 좋은 사람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1: 그럼요.
0: So yeah, Tiana was saying that we had a similar story like this back where it was like they wanted to be a good senior, but they also wanted to be nice and, you know, all this other stuff. But yeah, just you're more important. So if you are mentally getting drained from this, then you know you might want to check your own.
3: Yeah, don't lose yourself.
0: Yeah, don't lose yourself into

0: An artist's portfolio holds years of dedication, but to see the true depth, you have to look behind the lens. Today on The Curation, we are exploring the life, inspirations, and hidden stories of musicians. They're the personal photos they have selected just for us and everybody. Joining us in the studio today is none other than Yi Song-hyun of Idol Duty. Welcome to the archive. 인사 부탁드립니다.
1: Hi guys, this is Song-hyun from Dodri.
0: Oh yes, hello to Song-hyun of Dodri. Wow, you speak English.
1: Yes, but not that good.
0: Well, feel free to use Korean or English, whichever that you feel comfortable in, okay?
1: Okay.
0: Sounds good. How do you feel today to be here at the archive? It's a bit different from other shows, isn't it?
1: Yeah, it is. I'm a bit nervous, actually, but... 일단 긴장 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0: Wait. I just heard UK accent.
1: Ah, yes, because I used to live in the UK for 2 years.
0: No way. Really? Yeah. 영국에서 사셨어요?
1: 네, 영국 셰필드에 있었습니다.
0: No way. I was not expecting that. 전혀. 이 반전 매력이 어마어마하네요, 벌써.
1: 아, 진짜요?
0: 방금
1: 감사합니다.
0: Run You Better 이렇게 노래하는데 갑자기 I studied in the UK. That's so cool. Okay. Well, first of all, nice to meet you.
1: Nice to meet you.
0: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We have many comments coming up. 댓글 많이 달려주고 있는데 지금 스테피님께서 아, 노래 너무 좋네. Love the song so much. Other comments coming in. Yannicka says, accent. No way. And we have also A-John saying she is so posh.
1: Ooh.
0: Wonderful, wonderful. We'll need to get a little bit more of your English interviews today.
1: How
0: about
1: okay.
0: that? Sounds good. That's what we are going to do. Well, Song-hyun, once again, it's very nice to meet you.
1: Yeah, nice to meet you.
0: It's our first time meeting.
1: Yep.
0: It's our first time meeting, and we need to break the ice.
1: Yeah, definitely we need.
0: Right? 저희 이제 좀 친해져야 되니까. We're going to 네. do some fact-checking right away.
1: 네.
0: Is that okay?
1: 좋습니다.
0: Okay, so we were able to scrap together quite a few online information about you. But many of these are true, but sometimes we find some false information too. So if it's false, just say, wrong.
1: Okay.
0: Okay, sounds good.
1: Yeah.
0: That's what we are going to do right now. Starting off with the name, your given name is Yi Song-hyun of Dodri. Is this true?
1: Yes, it is true.
0: Okay, Song-hyun, do you have an English name?
1: Yes, I have. My name is Sarah.
0: Your name is Sarah?
1: Yeah,
0: what? So you're Sarah Lee?
1: Yeah, Sarah Lee.
0: Wow, do your fans know?
1: Oh. I don't think so.
0: They
1: really? Don't know. Yeah. I haven't talked yet.
0: Okay, so her English name is Sarah, everybody.
1: Yeah, Sarah.
0: Oh, 영어 이름이 굉장히 예쁩니다. 고급지고. Sarah
1: 감사합니다.
0: Lee. Amazing. 자, 지금 질문 올라오는데 Sarah, S-A-R-A or oh, S-A-R-A-H?
1: The second one. S-A-R-A-H.
0: Oh, lovely. So... today, we're going to have an update on your Wikipedia.
1: Yeah.
0: There will be an update, I'm assuming. Moving on to check out your birthday. You were born October 28th, 2004. Is this true?
1: It is true.
0: 2004, it is, everyone. Which city were you born? 어디서 태어났어요?
1: 저는 대전에서 태어났습니다.
0: 대전 시 세태. I love 대전.
1: 대전 빵이 정말
0: 빵이
1: 맛있는
0: 맛있잖아요.
1: 도시예요.
0: 아, 거기 공원도 엄청 큰 거 있어가지고
1: 맞아요.
0: 거기가 제가 좀 놀다 왔습니다.
1: That's
0: so fun. 대전 is a wonderful city. Very well known for bread and bakery. And also they have a huge park that I really highly recommend you to go and check out. We have Miss Jess saying, yes, we knew her name was Sarah. Sounds good, sounds good. So we have Song-hyun Sarah Lee joining us today. sounds good. Okay. You have a brother.
1: Yes, I have.
0: Can you tell us a little bit about your brother?
1: 일단 전 남동생 두 명이 있는데요.
0: 네. Two younger brothers.
1: Yes.
0: 한 명이 아니라?
1: 네.
0: Okay, two younger brothers, everyone.
1: 맞아요. 그리고 한 명은 올해 스무 살이 된 동생이고 oh. 한 명은 열아홉 살입니다.
0: So 20-year-old and 19-year-old.
1: Yeah.
0: Okay. I heard one's a model. Is this true?
1: 모델은 아니고
0: 네.
1: 일단 학교에 대학교 입학하면서
0: 네.
1: 이런저런 제안을 많이 받아서 약간 알바 겸 모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굉장히 잘생기셨나 봅니다.
1: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0: 누나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진심으로 잘생기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Her brother, everyone, is currently like a part-time model. And I was like, he must be really good looking. And she said, yeah, he's pretty decent looking. Meaning, he must be really good looking, right? 지금 스테피님께서 언니, 제가 잘 모실게요. One of our listeners saying, sister-in-law, I'll do my best. Very, very, 저희 청취자분들이 센스가 좋으십니다.
1: 진짜 재치 있으세요.
0: We have very fun, lovely listeners for sure. 자, 몇 가지 별명이 있다 들었어요. 네. 근데 이거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송편.
1: 아, 맞아요.
0: 송편 is her nickname. 이게 그 이 별명의 유래가 어디서 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1: 제가 중학교 때 친구들이 이제 이름이 송현이다 보니까 네. 송으로 들어간 게 많았어요. 뭐 송이버섯도 있고 송편 별의별 게 있었는데 네. 송편이 가장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친구 전화번호에도 제 송편으로 돼 있어요. 네. 요즘 네. 요즘엔 또 송스타도 있어요.
0: 송스타. 네. 아, 송스타 입에 딱 달라붙네요.
1: 송스타.
0: 송스타. Okay. Her nickname is 송편, which is actually a type of rice cake, everyone, that we eat during the national holidays. She's saying that back in middle school and everything, all the school colleagues and all classmates would call her with all the nicknames that starts with a 송. And they really like 송편, so she became 송편. Her latest nickname amongst friends is 송스타. Song star because she is truly a star. Loving it. 자, 스트레스를 좀 잘 받는 편이세요?
1: 네, 제가 좀 성격이 좀 무던한 편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으면 베이킹 하거나 운전하거나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편이에요.
0: 운전으로 스트레스 풀어요?
1: 네.
0: That's so cool. Okay. She says she really does have a very much of an easygoing personality, but from time to time when she gets stressed, she loves to vent and release that stress by driving.
1: 코스.
0: 어느 쪽으로 달리시나요?
1: 아,
0: 서울이 또 여기저기 아름다운 데가 너무 많죠.
1: 제가 서울에 올라온 지 네. 1년 반 정도 네. 돼가지고 서울은 아직 한 번도 안 해봤고 해본 게 이제 마트 가기 이런 것밖에 네. 없어서 대전이랑 이제 세종 왔다 갔다 하면서 외곽을 많이 다녔습니다.
0: 그쪽이 또 길이 잘 나있나 보네요.
1: 네, 되게 조용하고 뭐 네. 산속 길이기도 하고
0: okay.
1: 뭐 저수지 있고 이러다 네. 보니까 가서 큰 대형 카페에서 엄마랑 뭐 빵 먹고
0: 그 저수지 주변엔 늘 카페들이 참
1: 맞아요.
0: 좋아요.
1: 그 주차하기도 좋고
0: 조용하고 그렇죠.
1: 네.
0: I'm asking, so where do you drive? Where's like the best go-to expressway? And she's saying she only came to Seoul City about a year and a half ago. So year and a half before she was in Daejeon-si City, she loved to drive back and forth from Sejong-si City and Daejeon-si City. And there is like a beautiful reservoir with cafes. She loves to go and get some bread and coffee with her mother, which is so sweet. 좋습니다. 지금 벌써 저희는 그 도드리의 송현님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자, UK에서 온 사라. 거기다가 드라이브를 좋아하는 또 드라이브를 소녀로서의 좋아하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개 더 확인해 볼게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생각보다 집에 있는 시간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1: 맞아요.
0: It says you enjoy spending time at home. Your MBTI is ISTP. Is this true?
1: Yes, it is true.
0: Okay, so what?
1: ISTP, but sometimes INTP.
0: Oh, so ISTP and INTP.
1: Yes.
0: What do you do when you're at home? Like, what's your, how do you kill time?
1: 보통은 이제 드라마나 영화 보는 걸 너무 좋아해서 네. 새로 나온 드라마나 영화를 주로 보는 편이고 아니면 좀 시간이 난다 네. 그럼 베이킹을 많이 합니다.
0: 집에서 빵 진짜 많이 구우시나 봐요.
1: 네, 쿠키랑 쉽게 만들 수 있는 케이크랑 이런 걸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베이킹을 한번 시작하면 네. 하루 종일이에요. 아침부터 밤 될 때까지.
0: 아, 진짜?
1: 네.
0: 오케이, 그럼 진짜 최고의 취미인 거네요.
1: 네.
0: 그 비수기 때는
1: 맞아요. 그쵸?
0: 활동 안 할 때 딱 그때.
1: 안전하게 집 안에서 네. 할 수 있는 활동이라서.
0: 그거 나중에 좀 맛 좀 보게 해주십시오.
1: 좋아요.
0: 저희 나중에 또 좀 오시겠습니다.
1: 제가 이렇게 바리바리 들고 오겠습니다.
0: Sounds good. She loves to watch dramas and movies, the latest dramas, to be more exact. And she loves to also bake at home. She loses track of time and space when baking at home. And I'm like, can we get a sample next time? And she's like, of course. If you invite me again, she'll come into the studio with that nice pack of cookies and cake. That'd be so cool. 자, 질문 하나 올라왔습니다. 있습니다. 작년에 사워도 빵 만드는 거 유행이었는데 도전해보셨냐고.
1: 아니요, 아직 사워도 안 만들어봤어요. 아, 레시피만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0: 미션입니다, 미션.
1: She
0: hasn't had the chance to try out baking sourdough bread, which was trending last year. She did search up for like recipes and everything, so she will give it a try. Yannicka says, "Wow, imagine Sarah's Bakery." 이름 나왔습니다.
1: 아, 잘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0: 하반기,
1: 또 써먹을 때가 있다면
0: 하반기 브이로그로
1: 아,
0: Sarah's Bakery 한번 가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
1: 좋습니다. 네,
0: 성시경 선배님을 잇는
1: 아~
0: 그 빵 맛집 투어 이렇게 한번
1: 좋다.
0: 어떨까?
1: 좋아요.
0: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요?
1: 네.
0: Sarah's Bakery.
1: 대전 빵집 돌아다니면서
0: 저수지까지 가서.
1: 네, 저수지까지 가서.
0: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I'm like Sarah's Bakery could be a great YouTube series name for her to visit like all these bakeries and everything. That'd be cool, right? Awesome, awesome. 자, 이렇게 지금 브레이크되어 있으면 해도. 좀 양파입니다 지금 매력이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엄청 튀어나오고
1: 아,
0: 있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도드리의 굉장한 팬입니다. 음악을 데뷔 때부터 정말 챙겨 듣고 있고 실제로
1: 네.
0: 너무 멋진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 주변 친구들 다 이렇게 막 알려주고 있어요. 이런 팀이 있고 이런 음악이 있다.
1: 네.
0: 하지만 이 멤버분들에 대해서 깊이 언젠가는 꼭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1: 정말요?
0: 그게 오늘이네요. 그게 오늘입니다. I'm a huge fan of this team, Daughtry. I've been promoting their music to like my acquaintances and friends, saying you know this crossover genre of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pop music is just incredible. And I've always wanted to have a chance to interview them like in depth. And finally, we get that opportunity today. 바로 본격 코너 들어가 볼까요?
1: 좋습니다.
0: All right, ready for the official corner, everybody. 자, 저희는 아마 모든 국내외 방송들 말을 진짜 많이 하는 방송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음껏 TMI 날려주시면 됩니다.
1: 너무 좋아요. 저를 또 알려드릴 네. 수 있는 처음 이런 자리를 가져가지고 너무 즐겁습니다.
0: Okay, I'm saying, you know, we are a very talkative show. And she'll need to talk a lot. So all the TMIs, all the informations, all the news... Take it away. And she says she's very happy to be here with us today. 자, 그런 의미에서 The Curation 코너를 시작해 볼 거예요. The Curation. 오늘 네. 사진을 세 장 골라주셨습니다.
1: 네, 맞아요.
0: 이 사진 세 장을 전시회장에 걸린 어떤 아트라고 생각을 하고
1: 네.
0: 본인의 인생을 큐레이팅하는 거예요. 이게 컨셉입니다.
1: 아.
0: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도센트 같으셔가지고
1: 정말요?
0: 네,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기대가 됩니다. So she chose out three personal photos. These are going to be considered as like artworks in Songhyun's exhibition. And she's going to be a docent slash curator telling us about her life while she's gone through day zero. And I mean day zero because this image.
1: Yeah.
0: Probably this like image. Day 300 maybe. I think it could be. Did you ever show this photo to your fans?
1: No, it's my first time.
0: First time.
1: Yeah,
0: okay.
1: No one
0: 독점
1: knows
0: 공개.
1: That.
0: Exclusive. Okay, everybody. Yeah. Get ready. 다들 할 준비하십시오.

0: Get ready. Here it goes. We're going to show you the image. 3, 2, and 1. Ba-da-da. So cute. Oh my goodness. This is so adorable. 자, 사진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이 사진은 아마 3살, 4살쯤에 찍은 사진인데요. 저희 삼촌이 사진관을 하셔서 저희 삼촌 사진관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0: So this is a photo taken when she was 3 to 4 years old at her uncle's photo studio. That's so cute. So cute. 3살, 4살 때입니다.
1: 네, 3살, 4살 때쯤입니다.
0: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그 이미 영국에 가 계신 것 같아요. To me, it looks like a baby living in the UK. 근데 똑같이 생기셨습니다, 진짜.
1: 진짜요?
0: You haven't changed a bit at all. Oh my goodness. 그럼 삼촌 분이 네. 사진을 원래 찍으셨던 거예요?
1: 네, 원래 사진관을 운영하셔가지고 저희 사진 모두. 가족들 사진, 동생들 사진 다 찍어주셨어요.
0: Very cool. So her uncle ran a photo studio. So basically all the family photos, baby photos, 100일 사진도 probably, right? 100th day photo too was taken at the uncle's studio. That is so sweet. 어릴 때 네. 지금 봤을 때도 그렇고 부모님께서 굉장히 좀 예쁘게 꾸며주셨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저희 엄마가 네. 제가 약간 공주처럼 입는 걸 좋아하셨어요. 오. 그래서 공주 같은 소녀소녀한 옷들과 드레스, 저런 장식, 모자, 뭐 리본핀 이런 거를 너무 좋아하셔서 네. 항상 예쁘게 꾸며주셨습니다.
0: She's saying her parents, especially her mother, always put on like the prettiest yeah. ribbons and like one piece and all those kind of stuff, right? With the beautiful hats and everything. We can definitely 약간 차일드 그 아가 모델 같아요.
1: 맞아요, 아가 모델 했었어요.
0: 진짜요?
1: 네.
0: Oh my gosh. So she was a baby model, kids model. Tell us about that.
1: 근데 완전 어릴 때라 네.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사진만 제가 봤어요.
0: 아까 그 사진도 설마 그건 아니죠?
1: 그 사진은 아닌 것 같아요.
0: Okay.
1: 네. Okay. 그냥 4살인가 3살 된 기념으로 찍은 네. 것 같고 옷 가게? 옷 쇼핑몰의 네. 모델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0: So as a child, she was a model for shopping malls as like a baby model. That's so cool. That's so... 아니, 태어날 때부터 이건 약간 운명적으로 그 엔터 쪽에 발을 다... 손가락을 담그게 된 거죠.
1: 손톱 정도 잠깐 담았었어요.
0: It was like a destiny meant to be, right? To get into this entertainment market. That's so cool. 자, 지금 다들 대박이라고 댓글들이
1: 진짜요?
0: 올라오고 있어요. Our listeners are like, Faz Benchmark says, 아이고, 야야야, 완전 귀여워. Saying so cute.
1: Aw, thank you.
0: Yana says she never grew up so pretty since baby. 아기 때부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듣기로는 네. 그러니까 도드리 팀을 보면은 멤버가 두 분이시잖아요.
1: 네.
0: There's two members in the team, Dodri, everyone. 각자 맡으신 게 달라요.
1: 맞아요.
0: Right? 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You guys have like different roles in the team.
1: Yeah. 도드리는 두 명의 멤버가 있습니다. 저와 이제 영주 언니 이제 함께 하고 있는 멤버인데요. 언니는 판소리 전공을 해서 노래를 좀 더 담당하고 있다면 저는 한국 무용을 전공해서 한국 무용 파트를 좀 더 보여드리고 있어요.
0: Okay, so the team has two members, as I told you. The other member, her name is Youngju, everyone. And Youngju majored in pansori, which is a Korean traditional singing style. And so it's like traditional Korean singing. So she's in charge of that, whilst Songyeon here is in charge of Korean traditional dance, because she majored in it. 그걸 전공하신 거고.
1: 네.
0: 하지만 이거는 그 부모님의 영향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1: 맞아요. 어머니가 또 한국 무용 전공하셔서 무용학원을 하셨는데 제가 이 사진 속에 있는 나이 때부터 네. 무용을 시작했습니다.
0: 그 어린 나이 때부터?
1: 네. 그래서 제 기억에는 그때 기억부터 있는 것 같은데 네. 3살인가 4살쯤에 엄마 무용학원 정기 공연이 있었어요.
0: 우와.
1: 그래서 엄마는 이제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같이 올라가서 춤을 춰라.
0: 네.
1: 공연을 해라 라고 했는데 공연 당일에 제가 울고 불고 하면서 아, 못 올라가겠다 안 한다 하기 싫다 뗐어가지고 엄마가 네. 계속 달래다가 그래 그럼 하지 마 올라가지 마 이렇게 해서 그냥 놔두고 엄마는 네. 또 이제 갔어요 이제 네. 다른 애들도 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제 차례가 되자마자 그 누구도 저를 무대 위로 올라가라 안 했는데 울다가 그냥 멈춰서 제 차례 때 이렇게 뚜벅뚜벅 올라가서
0: 그냥 올라가서?
1: 네 포즈 이렇게 딱 찍고 음악
0: Music
1: 나오니까
0: cue.
1: 웃으면서 너무 잘하더라고요.
0: 아 진짜요?
1: 네, 이게, 영상이 있어요.
0: 이게 몇 살 때라고요?
1: 이게 3살?
0: 3살?
1: 3살쯤이었습니다.
0: 이게 기억이 나요?
1: 네.
0: That's so interesting. Okay. So when she was three, same for 반소리, but for the dance too.
1: Yeah.
0: Ballet, we learn like how to do like first thing you learn when you jump into traditional Korean dance.
1: 정도 네. 이제 발 스텝, 손짓 이렇게 먼저 배우는데요.
0: 네, steps and the oh, so that's like the basic hand form for the Korean traditional dance. We have to keep all the fingers together except
1: yes.
0: for the index finger.
1: Yes.
0: Wow,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수전 수전증이. My hand shaking so much. That's so cool. First.
1: 네.
0: So that's your
1: 뒤꿈치 중간 앞꿈치 네. 뒤꿈치 중간 앞꿈치에서
0: okay.
1: 이렇게 뒤꿈치부터 무릎 붙이고 빠르게 가는 거를 장걸음이라고 해요.
0: 아, 그게 장걸음이에요?
1: 네.
0: 아, I've heard of this. I've heard of this. Okay. So, 아, 갑자기 레슨이 됐네요. So the basic footstep, everyone. Unlike ballet, you got to stand first on the heels.
1: Yeah.
0: Heels, then the toe. And if you do like a quick step with that, you call that 장걸음.
1: 네.
0: I want to learn.
1: 이제 키포인트는
0: 네.
1: 발은 이렇게 빠르게 움직 전혀 안 움직이듯이.
0: Oh,
1: 미끄러지듯이 간다 가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0: Oh man, that's so cool. So unlike the feet where you're so busy walking, the upper body, torso and the hands and the facial expression must be very calm and relaxed.
1: 네.
0: Just like a swan.
1: 네.
0: 이게 문워크죠. And that's what I call a moonwalk. Far before Michael Jackson, I would have to say. That's so cool. 저 이따 끝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너무 좋아요.
0: 가르쳐주시오.
1: 열심히 가르쳐드리겠습니다.
0: Thank you. I'm gonna ask her for a quick tutorial at the end of the show. Sounds good, sounds good.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안무로 이제 배경을 터득을 하신 거고.
1: 네.
0: 하지만 노래에도 관심이 있으셨다 들었어요.
1: 맞아요.
0: But we heard that you are also very much invested in learning music. 그 journey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노래 얘기를 하면 정말 긴 이야기가 많은데요. 네. 우선 어릴 때부터 이제 한국 무용을 하다 보니까 한국적인 음악을 많이 들었어요.
0: 오.
1: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평소에도 이제 민요 이런 거를 가끔씩 들었었거든요.
0: 오, 네.
1: 어릴 때. 그러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가 이제 무대에서 노래를 한번 하면은 핸드폰을 바꿔주겠다.
0: 아, 해야죠.
1: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0: 해야죠, 해야죠.
1: 그때 당시 저는 너무 핸드폰이 바꾸고 싶어서
0: 네.
1: 하겠다. 이렇게 해서 처음 접하게 된 노래가 청춘가라는 경기 민요예요. 그 노래를 이제 송소희 선배님의 영상을 보면서 아, 이렇게 불러야 된다.
0: 네.
1: 열심히 연습을 해서 노래를 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그때부터 혼자 아무도 안 시켰는데 혼자 영상 보면서 1시간, 2시간씩 연습을 했던 것
0: 우와.
1: 같아요.
0: 근데 그 전통 민요라는 게 그냥 가요 부르듯이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1: 맞아요.
0: 실제로 판소리의 영향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럼 그 기본기도 그냥 터득을 하신 거예요? 듣고
1: 네.
0: 배우면서?
1: 네. 진짜 약간 초단위로 멈춰서
0: 네.
1: 이쪽은 이렇게 꺾는구나.
0: 와.
1: 이쪽은 이렇게 누르는구나. 이런 거를 혼자서 배웠습니다.
0: That is so interesting. Okay. So she was also invested in singing, everybody. Grade 3. She was always learning Korean traditional dance. So obviously she was automatically drawn to Korean folk music too. Grade 3, her mother said, hey, if you come up on the stage and sing a Korean folk song, traditional song, I'll change your phone. And she was like, I need to change my phone. So she took on the bid and the deal. And she practiced a song. It was a song called 청춘가. So if it directly translated, it means like song of youth. And this is a folk song based in the Gyeonggi province, everyone. It's a very traditional song. She didn't get proper lessons. She was watching Song So-hee's live performance online, learning second by second, like all the singing techniques. That's so interesting.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닐 텐데. 하셨습니다, 그거를.
1: 맞아요. 엄마랑 아빠도 신기하다고 혼자 저거를 터득하니까.
0: It's like teaching yourself how to sing Korean traditional singing style. That's just like, I've never heard of this before. This is so very cool. 자, 망고 도드리님께서 노래까지 잘하는 송현이 짱이라고 하십니다.
1: 감사합니다.
0: 송현이 can dance

0: can sing. She is truly 짱. 자, 지금 저희가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정말 많은 그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그 중에 저희가 단언코 넘어갈 수 없는 게 있죠. UK.
1: 네, 당연히.
0: 자, UK 이야기를. 얘기가 나왔어요, 아까 시작하자마자. 네. We're covering so many of our background factors, but we need to talk about the UK.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UK를 언제 가신 거예요?
1: 이제 UK는 중학교 3학년 때 유학을 갔어요. 이제 다 같이 갔거든요. 네. 엄마, 아빠, 동생 두 명까지 다 같이 유학을 가서 2년 정도 유학생을 보냈습니다.
0: So the whole family emigrated to England, and this was in grade 9. So your brothers too, everyone.
1: Yeah.
0: 2 years.
1: Yeah, 2 years.
0: What was that like?
1: It was very peaceful. Mm. I think the Sheffield is very peaceful city.
0: Sheffield United.
1: Yeah.
0: Sheffield is a peaceful city, she says.
1: 약간 대전도 좀 평화로운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살던 도시와 비슷했어요. 있을 건 다 있으면서도 좀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도시였는데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0: It was the biggest turning point, she says, living in Sheffield, which reminded her very much of the comedy and the overall vibe of her hometown, 대전시 city. 저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셰필드 가서 공연하시면 새로우시겠어요, 되게
1: 너무
0: 기분이.
1: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셰필드에서 지내면서 공연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 런던 영국 런던 문화원에서 주최했던 한국의 날 행사.
0: 자, 이게 바로 다음 사진이죠?
1: 네, 맞습니다.
0: 와, 이 라디오 진행까지 잘해버리시면 이 타이밍이. Alright, she's gonna fall into our second part right away because she jumped into telling us of the next part with this next photo saying she took part in this Korean cultural festival in Sheffield. And we're gonna show you the image.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3, 2, and 1. 따라랑! Looking stunning. Stunning on stage. You're glowing. Look at that.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게 어떤 사진인지.
1: 아, 맞습니다. 런던 영국의 런던 문화원에서 주최한 한국의 날 행사였는데 이때 또 공연을 해줄 수 있냐고 하셔서 엄마는 이제 한국 무용 태평무를 추시고 태평무를 추시고 저는 아름다운 나라라는 곡을 이제 국악 버전으로 불렀었습니다. 근데 해외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와서 저의 노래를 듣고도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즐겁게 저희 이제 관람을 해주셔서 많이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0: Okay, so she's bringing back memories of her performance back in her Sheffield day. There was a Korea Day and Sheffield festival taking place for all the Korean culture and like local community to gather together. And her mother did a presentation of a Korean traditional dance called 태평무, 태평 dance. And Song Yun here actually sang a Korean traditional folk song called 아름다운 나라, beautiful country. And she remembers all the local people just showing up and some actually teared up listening to her sing. 근데 이렇게 그냥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어머님도 그렇고 가족 전체가 한국의 이 무용 문화에 앞장서서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굉장히 멋진 것 같습니다. 저는.
1: 맞아요. 저도 살면서 영국에서 공연을 할 일이 있을까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또 한국의 예술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영국분들이 많이 좋아했어요.
0: Oh, she says she was very grateful to be able to promote the Korean arts abroad. And also, many of the local English audience really enjoyed the performance. 다음번에 가셔가지고 이제 꿈만 같았다를 하시면 됩니다.
1: 이제 저의 노래를 하와, 보여드릴 수 있을
0: 라일락
1: 것 같아요.
0: 다 부르셔야죠.
1: 이제 가서 친구들 연락하며 오지 않을까. 이때 선생님이 보러 오셨었거든요.
0: 아, 진짜요? 네. 아, 친구분들도 너무 새로우실 것 같아요. 나중에 네. 또 이 도드리로서의 성인님을 만나면 또 넋을 놓고 보시지 않을까.
1: 맞아요.
0: Saying it would be a wonderful event for her to go back to Sheffield and perform as 도드리. Like her friends will show up and everything. Really looking forward to it. 댓글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We have many comments coming up. Miss Jess says, pretty and pink, 100% princess. Fern says she was born to wear hanbok. It really suits her so much.
1: Really?
0: 진짜 그런 것 같네요. 한복이 익숙하시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1: 맞아요. 한복을 네. 무대 위에서 한복을 안 입었던 적이 없어요.
0: 오.
1: 오히려 무대 위에서 한복, 퓨전 한복,
0: 네.
1: 한복과 현대를 더한 옷을 입었던 적이 이제 도드리로서 처음 입어봤습니다.
0: 무대 위에서는 늘상 한복이었다.
1: 네, 늘상 이제 긴 치마.
0: 와.
1: 이제 무용할 때도 긴 치마를 입다 보니까 네. 항상 그래서 좀 하체가 자유롭게 있었어요. 서
0: 오히려?
1: 있을 때
0: 네, 아, 네.
1: 편안하게 이렇게 뭐 다리를 옆으로 놔도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다양한 옷을 입으면서 자세를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0: 아 좋네요, 좋네요. She's saying she's very used to wearing hanbok, the Korean traditional wear. Everyone, because every time she was on stage, she would perform traditional dance, traditional songs, always hanbok. But with the debut of 도드리, she's been trying out a lot of fusion hanbok. 무대 의상도 참 예쁜 것 같아요. 정말로. 그 도드리는 그 무대를 보는 재미도 아, 물론 안무와 노래도 있지만 그 옷이 정말 네.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상이.
1: 저희가 정말 어떤 의상을 입어야 좀 한복의 느낌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일까 이걸 많이 고민하면서 의상을 골라요. 헤어 액세서리랑 뭐 노리개,
0: 네.
1: 뭐 다양하게 이제 버선도 다양한 버선을 신고 그랬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찾는 게 예쁘면서도 한국적인 게 찾는 게 어려웠지만 그래도 팬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 좋아요.
0: Okay, Do-Dri, when choosing out the stage outfits, they're really pouring in so much thoughts into it, thinking like what's the best way to promote these Korean traditional outfits, accessories and everything, like 노리개 that you put on your head, all these kind of stuff. But the fans are loving it all across the world, so she's very, very happy with what's coming out as 도드리 at this very moment. 아 좋습니다. 지금 아, 제가 너무 질문이 많아가지고 큰일이 났어요. So many questions I have right now. 그 영준님이시죠?
1: 네.
0: 그 멤버잖아요?
1: 네.
0: 만난 계기가 되게 독특하다 들었습니다.
1: 아 맞아요.
0: The way you met your member was through a singing competition?
1: 네. 더 딴따라라는 오디션 네. 프로그램에서 만났는데 그 전까지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요. 합숙을 하게 되면서 이제 언니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었어요.
0: 네.
1: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같이 경쟁 무대도 있었고 또 다른 거는 함께 팀을 하는 무대도 있었는데 네. 그렇게 약 한 5개월 정도 같이 촬영을 하면서 친해졌습니다.
0: 5개월 동안?
1: 네, 오디션 꽤 오래 해가지고.
0: Okay, so Songhyun and Youngju, the members of 도드리, actually met through an audition program. And this is a long time ago. They got to hear and get to know of each other as they were in a dormitory during this competition. And they were competing as individual stages, later on even as a team. And that's how this whole journey began. 그때도 알고 계셨어요? 약간 약간 나중에 뭔가 뭐 큰 무대에서 만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었나요?
1: 오디션 할 때는 전혀 몰랐어요. 오디션은 모든 무대가 거의 다 이제 개인 무대였고
0: 네.
1: 개인 무대 준비하는데 이제 바빴고 1등만 회사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아 회사에 들어갈 수나 있으려나 이런 고민을 갖고 있었는데 너무 다행히 정말 감사하게 5를 다 같이 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0: 네.
1: 그래서 5명 친구들이 모두 회사에 들어가고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나 뭔가 영주 언니랑 같은 팀 하겠다. 우리 왜냐하면 한국적인 한국 예술을 하는 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0: 딱 이렇게 데뷔를 네. 하게 두 분만 한국 그 예술의 배경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1: 네, 저희 둘만 한국적인 거예요. Okay.
0: So at first, during the audition program, she thought the only top one, the winner of the audition program, will make it to get a contract with the company. But guess what? Top five did. And as they were training together, Songhyun here kind of had the feeling that, you know, Youngju and I might become a team because we're the only two with a Korean traditional arts background. And guess what? Voila! Do-Dri. Do-Dri it is, everyone. A wonderful team, indeed. 근데 진짜 그 밸런스가 너무 독특하고 아 좋아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응원합니다. Sounds good, sounds good. 자, 하나 더 남아있죠, 사진이.
1: 네, 하나 더 남아있어요.
0: We have part 3 ready for you all. Wonderful photo. We're going to show you in 3, 2, and 1. 아하, 좋습니다. 이 사진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이 사진은 도드리 이송현으로서 처음 촬영을 했던 사진이에요.
0: First ever photo shoot as 송현 of 도드리.
1: Yes.
0: Wow, must have felt magical.
1: Yeah. 되게 설렜고 새로웠고 또 앞으로의 이 과정들 앞으로 내가 어떤 무대들을 설지 이런 기대감을 갖고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First ever photo shoot, she was filled with hope and anticipation, like thinking of all the promotions, all the things that will come in the journey of Dodri.
1: Yeah.
0: 그 데뷔 촬영이 유독 떨리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왜냐하면 아예 이제 이렇게 듀오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음방도 나가고 뭐 뮤직비디오도 찍고 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뭔가 진짜 가수가 된 것 같고 설렜습니다.
0: She was like, there was a bit of a heart flutteringness when shooting this video. You know, hearing all the schedules, like albums, music shows,
1: yeah.
0: music videos. 사실 꿈만 같은 일이잖아요, 진짜.
1: 맞아요. 저희 제목이 꿈만 같았는데.
0: 꿈만
1: 제목처럼
0: 같았다네,
1: 꿈만 같았어요.
0: Saying it just like the debut track, felt like a dream indeed. Must have been for sure. 저희가 그렇게 지금 꿈만 같았다로 데뷔를 하시고 그 다음에 되게 생각보다 빠른 기간 내에 앨범을 계속 내고 계세요.
1: 맞아요. 되게 열심히 빨리 준비를 해가지고 두 번째 이번 하와도
0: 네.
1: 네. 되게 한 데뷔곡 준비하면서부터 두 번째 앨범을 준비를 했습니다.
0: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좀 빨리빨리 네. 하고 있구나.
1: 네. 그래서 금방 두 번째 컴백을 네.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해서 그나마 되게 금방 나온 것 같아요.
0: She's saying whilst promoting the first album, they were also producing the second album, and that's why the term between these promotions are relatively short. 근데 그래서 더 강렬한 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1: And
0: that's why you know their presence is so iconic right now, which is very very cool. 그 말 나온 김에
1: 네.
0: 하와 퍼포먼스 비디오를 보니까
1: 네.
0: 굉장해요. The performance video for Hawa is just so dynamic, like a dance battle.
1: Yeah.
0: Okay, I'm so curious. Who makes the choreography?
1: 하와 안무는 이제 선생님과 중간 중간에 있는 저 혼자 하는 부분들은 네. 제가 짜온 안무입니다. 중간 중간에 좀 더 한국무용적인 부분을 더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어서 한국 무용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상체만이라도 좀 춤선을 보여줄 수 있는 안무를 준비했어요.
0: Okay, so for the song, the choreography for Hawa, everyone, of course, it was choreographed by a professional choreographer. But for solo parts where they really need and demand Korean traditional dance style, she made it herself. And that is so cool.
1: Thank you.
0: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로.
1: 맞아요. 이제 그 퍼포먼스 비디오에 있는
0: 네.
1: 이제 언니의 구음과 저의 한국 무용 파트가 있는데 약 1분 정도 서로의 전공을 보여주는 파트인데
0: 그거 진짜 멋있어요. 네.
1: 제가 다 짜왔습니다.
0: 와, wow, bravo, bravo, bravo. And that solo dance scene where Youngju is doing like that crazy singing
1: yeah.
0: With the Korean 반소리. Here we have 송현 like doing crazy Korean traditional dance. If you haven't checked it out, 아직 안 보신 분 계시다면 꼭 확인해 보시길
1: yeah.
0: 추천드립니다. You gotta go check out the performance video.
1: Yeah,
0: it is
1: you must watch it.
0: Unbelievable, unbelievable. And check out for the hand.

0: 거를 주제로 되게 다양한 장르와 더해서
1: 네.
0: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직 안 해본 게 R&B 버전으로
1: 네.
0: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R&B 장르와 저희 국악이 함께 섞인다면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1: 굉장히 신박할 것 같은데요? 상상이 잘 안 되긴 합니다.
0: 맞아요. 저도 상상이 안
1: 네.
0: 되긴 해요. 어떤
1: 하지만
0: 느낌일지.
1: Okay, so the genre that she would love to try blending with Korean traditional arts, that's gotta be R&B, she says. I cannot really imagine how it would sound because nobody's done it, I think. But I have a strong feeling that Dodri will pull it off for sure. Fast Benchmark says, now that really is called talent. 이것이야말로 재능이지 않나. 라고 하시고요. 스웨이시님께서 cute 도드리 music is a must. Cute, something very bubbly. 그런 것도 괜찮겠네요. Maybe like next spring or something. 다음 봄이나.
0: Spring 괜찮은 것 같아요.
1: Right? That actually be a great idea.
0: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1: Okay, sounds good. 그 송현이 혹시 요즘에 그 친구분들 만날 시간 있으세요? 자주 나가세요?
0: 제가 친구들이 서울에 있질 않아가지고 집에 가는 날 아니면은 잘 못 만나게 하는데
1: 네.
0: 영상통화를
1: 많이 하시는구나.
0: 네, 자주 해요.
1: She doesn't really have time to meet her closest friends because they're mostly based in Daejeon-si City.
0: Yeah.
1: But they're always on video call and just checking up on each other and catching up. 요즘에 친구들끼리 만나면
0: 네.
1: 밥도 당연히 먹고 도드리 음악도 듣고
0: 네.
1: 뮤직비디오도 보고 하겠지만 그 네컷 사진관을 꼭 가잖아요.
0: 아 맞아요. 무조건 가야 이제
1: 그쵸.
0: 오늘의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1: 그 오늘의 하루를 이제 락다운 시켜버리는 거죠. 이거는
0: 맞아요.
1: 이제 인증을 박아버린다고 하는
0: 네,
1: 거니까.
0: 오늘
1: 그게
0: 돌았음.
1: 저희 아카이브도 있습니다.
0: 오.
1: You know, nowadays there's a huge trend of four-cut photo booth. And this is what many friends do when they meet each other and just hang out. It's locking down that event. 오늘 소중한 시간 내서 와주셨으니까 저희도 오늘 송현님의 이 원더풀한 인터뷰를 락다운 시켜보려고 합니다.
0: 좋아요.
1: 저희가 카메라를 지금 돌려드릴 텐데요. We are gonna switch up the camera for you. As you can tell, 저희 PD님께서 지금 굉장한 각도로 송현님을 담아주실 겁니다.
0: 감사합니다.
1: 제가 20초를 드릴 텐데
0: 네.
1: 그 20초 동안 카운트다운을 3, 2, 1 착각, 3, 2, 1 착각 이렇게 4장을 찍을 거예요.
0: 네.
1: 준비되셨을까요?
0: 준비됐습니다.
1: Okay, she's so very ready. 잠깐 마이크를 옆으로 살짝만 치울까요, 저희?
0: 네.
1: Okay, the microphone's gonna be right there. And if you are ready, I am ready. Good to go?
0: Yes.
1: Okay, here it goes. 20 seconds starting now. 3, 2, 1 Okay, one last one. Let's go. 3, 2, 1 There it is! Bravo! Perfect! Whoa. 준비하셨죠?
0: 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다 의미가 담겨있는 포즈였어요.
1: Oh, okay, okay. I'm like, you rehearsed. You must have rehearsed. And she's like, yes, I did prepare quite hard before this show. All the signs, the hand gestures she made held meanings. 이거 저희가 잘 담아가지고 예쁜
0: 네.
1: 릴스로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We'll make sure to edit these and make it into a beautiful, beautiful four-cut reel, everyone. 자,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시간 진짜 빠르지 않아요?
0: 진짜 너무 빠른데요?
1: 여기 시간이 사라지는 방입니다. 진짜로. 저희 한
0: time fly.
1: Time really did fly. But that means we had a lot of fun here, right?
0: Yeah.
1: And that also means you're so down to come back next time, right?
0: I hope. I really want.
1: For sure. With some cookies?
0: Yeah, with some cookies.
1: We'll prepare some coffee for you then.
0: Oh,
1: deal?
0: That's great. Yeah.
1: That'd be a deal. We are going to end the show with a lovely song. Of course, we talked about it. 꿈만 같았다.
0: 네.
1: This is their debut track.
0: Yeah.
1: So before you go, please look into the camera and say whatever you want to say. Any upcoming promotion plans? 뭐 앞으로의 계획이나 오늘 뭐 소감이나 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우선 이렇게 라디오에 저의 다양한 이야기를 하러 처음 와봤는데 선배님 덕분에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따뜻한 분위기에서 라디오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오고 싶어요.
1: Okay, Songhyun is saying it was her first time at a radio show all by herself. And she says thanks for the welcoming atmosphere and the big, big warm welcome.

0: 가지 못한 촉지가 감정은 싫어 다 만날 수나 있을까
1: 지루한 택 네 존재 killing 유랑지에 가도 hell kill you with darling 또 생각해 Mary 그사랑이라도 좋아 나의 감정 모아 너 하나 들어올 표시난 봄이 된게 오라 달라진 세상 바꾸고 싶지 않아 모노톤 사랑 식센스 급반전의

0: where life gets too hard and you feel like no one understands you.
1: But you can't keep those feelings inside. Denim Soup is here for you.
0: We listen.
1: We take your side.
0: 끄덕끄덕 100% understanding tune.
1: 토닥토닥 100% uplifting junior.
0: Welcome to Denim Soup.
2: Yes, it's Denim Soup with Junior and Junior in the studio. What's up?
0: What's up, guys?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TNX입니다.
0: 안녕하세요, 태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준영입니다.
0: Yeah,
4: we're back. Welcome back.
2: Hi.
0: 8월의 첫 번째 라디오.
4: It's August.
2: Yeah, it's August.
0: Yeah.
2: It's August.
0: 두 번째
2: 네, 입추 지나고 네. 진짜 날씨가 조금
4: 어, 맞아요.
2: 시원해졌어요.
0: 그러니까 지금 시원해요.
4: 저 어제 새벽에 퇴근하면서 느꼈어요. 딱 이제 택시 타려고 나왔는데 약간 시원한 거예요. 바람도 불고.
2: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조금 이었는데 어제는 확실히 좀 그랬고 근데 낮에는 아직 더워요. 낮에는 아직 덥지만 저녁은
0: 네.
2: 제가 가끔 이제 그 새벽 장 배송을 봤는데 요 근래에는 이제 새벽에 막 두세 시가 돼도 아니면 막 4시 5시가 돼도 문을 열면 습해 막 이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다면 어제는 막 약간 이런
0: 맞아요.
2: 느낌.
0: 습한 건 없어진 것 같아요.
2: 습한 것도 좀 내려가고. Okay, so yeah, a lot of our listeners in Korea have been noticing that the weather, as soon as 입추 passed last Friday, even though we had really ridiculously hot weather on Friday, it has cooled off a little bit. We're still getting highs in the days, but the nighttime, where tropical nights are cooling down just a little bit. Yeah. So happy August to everybody. We have a lot of things to cover in our 대나무 soup again. Mm-hmm. 근데 오늘은 모자만 우리가 셋이 맞는 게 아니라 음료도 네. 맞췄네.
4: Americano.
2: 원래 태용 씨 아메리카노 잘 안 마시잖아요.
0: 원래 잘 마셔요.
2: 아, 이제 최근에 좀 안 마시려고 했던 거였어요?
0: 아니요. 그냥 올 때
4: 여기 올 때 안 마시.
0: 가던 카페가 네, 여기 올 때 안 마셨던
2: 거. 아, 여기 올 때만 안 마셨던 거였구나.
0: 네.
2: 오케이, so we're not just twinning today with our hats, but it looks like we're all drinking the same drink. We all have just black coffee Americano with us. Yeah. But Teo normally doesn't have Americano. He always has other drink, and he's like, no, I normally drink Americano. It's just that it just so happened when he came to the studio, he was always drinking something different.
0: Yeah.
2: Okay, so a lot of our listeners are saying that the hats are suspicious. Well, that's is it suspicious? I'm wearing one too. 모자 쓰는 게 이상 수상하다고요? 저도 모자 쓰고 있잖아요.
0: 네, 수상하시지.
2: 저까지 모자 쓰고 있는 게 수상할까요? So I wonder, why would it be suspicious? Wink, wink. Okay, we have our 대나무 soup that the members are going to tell us a little bit about. So what is 대나무 soup about? 자, 우리 멤버분들, 대나무 soup은 어떤 코너이죠?
0: 네, 우선 part 1, 밸런스 soup. 어디에 물어보기도 애매한 사연, 결정하기 힘드실 때 밸런스 soup에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신 정해드립니다. We answer your heart to ask and answer questions. Part 2, anonymous soup. 다소 진지한 고민,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사연 보내주시면 진심을 담아 소개, 공감, 위로, 노래로 처방까지 해드립니다. We read the anonymous listener story with our healing song choices. Part 3, prescription soup. 사연자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와 힘이 되는 맞춤 처방곡 Our song choice is to help with the story of the day.
4: 네, 이 코너에서는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해요. 계속 사연 보내주세요. 그리고 파트 2에서 소개해드리는 익명 사연에 어울리는 맞춤 처방곡 저희가 각각 준비해 올 건데 여러분은 어떤 곡이 더 처방곡으로 어울리는지 투표해주시면 그 곡이 오늘의 엔딩곡이 됩니다. We need your participation. After hearing the story of the day, we will tell you what songs we chose for the story. You have to vote for whose song matches the story the best. That song gets the play as the last song of the day.
2: Yeah. Yeah, so in part one, it's our balanced soup, and Taeyeon's gonna read our first story.
0: Yeah, 먼저 7월 28일 소개된 짧은 사연의 후기입니다. 한 달 전 예약한 식당 동행자 없어 고민했는데
2: 식당!
0: 예, 네. 조언 듣고 부모님께 선물. 부모님 너무 좋아하셨다고. 뿐만 아니라 우리 딸 고맙다며 두둑하게 용돈까지 주셨다는 흐뭇한 후기. 그러면서 매번 좋은 데 있으면 친구들과 갈 생각만 했는데 부모님도 이런 데 가시는 거 좋아하신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며 앞으로 종종 효도하겠다고 하셨네요. We have another update. This is from a story we shared on our July 28th show. Remember the listener who had made a restaurant reservation but didn't have anyone to go with? They took our advice and gave the reservation their parents as a gift. Their parents were so happy that they even gave their daughter some spending money to thank her. She said she never realized her parents enjoyed going to nice places like that. So from now on, she wants to dance them more often.
4: Good daughter.
2: 그니까요.
4: 근데 저 솔직히
2: 그니까요.
4: 솔직히 좀 기다리긴 했는데 티켓을. You know what I'm saying?
2: Jin Young was like, honestly, I was kind of waiting and hoping that you guys would like slip into the DMs and be like, would you go with me?
4: Yeah, until you posting the ticket for us.
2: Oh, but I think that's really sweet. 네, 이거는 좀 yeah.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어느 나이부터는 부모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좀 약간 그 정말 친하고 얘기를 많이 하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0: 네.
2: 사실 한 20대 정도? 이제 한 대학 되고 이제 20대 들어오면서
4: yeah.
2: 부모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좀 알아가면서 뭐 이런 데도 좋아하시고 하면 이제 나중에는 사실 선물 를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4: 그죠,
2: 그냥 이런 걸 해가지고
4: 식당.
2: 엄마 아빠 크리스마스 다녀와 이럴 수 있으니까.
4: 그죠.
2: So yeah, I think that's really nice. I feel that as we become adults ourselves and life gets so busy that we kind of lose touch with our parents and we could naturally kind of just learn like unlearn what they like as they get older. And so I think this is really sweet that the listener was able to find out like, oh, the parents like to go to those kind of restaurants. So now it's like going forward, they can gift a nice. Gift in yeah. the future.
4: That's nice.
2: I
4: gift.
2: Think it's nice. And 다음에는 그래도 친구들이랑 한번 성공하길 바래요.
4: Yeah, that's a memory.
2: Oh, that's a memory too.
4: Memory
2: I hope that
4: too,
2: you
4: yeah.
2: get a chance to go as well. Okay, yeah. 준혁 씨께 되게 짧아요. 근데 짧은데
4: 임팩트가 있어요.
2: 어, 임팩트가 있네요.
4: Yeah. 카톡 답장은 바로 안 하면서 SNS 피드나 스토리 올리는 친구한테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이거 저만 그래요. I have a friend who takes forever to reply to my messages but is always posting on social media. It kind of bothers me. Am I the only one who feels this way? 아, 저 이거 진짜 싫어요.
0: 저도 아, 이제 이해가
4: really,
0: 안 가긴
4: really
0: 해요.
4: Really hate.
0: 왜 무슨 심정일까?
4: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어떻게든. 왜냐면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 저도 막 뭔가 막 스토리 같은 거 있잖아요. 스토리를 이렇게 막 넘기면 아 솔직히 막 이게 막 하나하나 다 막 일일이 보지는 않으니까 떠 있는 걸 싫어해서 제가 그냥 이렇게 넘길 때는 막 솔직히 막 시간 없어서 이렇게 넘기다가 뭐 하러 가야 돼서 그냥 놓고 갈 때는 막 스토리는 봤는데 답장은 안 하다 막 이런 건 있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아 근데 솔직히 피드나 스토리를 올릴 정도라면 어쨌든 뭔가 이렇게 막 하고 할 그 시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시간에 답장을 안 한다는 건 살짝 조금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 네 이거는 매너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4: Yeah, okay. No manner.
2: So both of them hate this. Hate it.
4: Really?
2: Taehyung is just like, this is like really bad manners. And Junhyuk's like, okay, so he understands. He doesn't like it having like a bunch of stories on top of his feed. So he'll like go through stories and maybe read a story, but it's not really like reading it. And then like, you know, oh, he has to go back to work or whatnot. And so he'll just kind of turn around and do stuff. So he understands like watching somebody's or looking at somebody's stories and not replying, but like posting. It's a different story.
4: Yeah.
2: And he both hates it. So I have a question. 자, 두 분 yeah. 이제 여쭤볼 게 있는데요.
0: Yeah.
2: 그 이메일?
0: Yeah, 그러니까
2: mail. 핸드폰에 있는
4: yeah.
2: 알림 있죠?
4: Yeah.
2: 숫자들이 좀 떠 있는 편인가요?
4: 어,
0: 숫자?
4: 아, 알림 숫자.
0: 쌓이냐고요?
2: 네.
0: No.
4: 저는 아까 여기 차에서도 지웠어요.
2: 그쵸? 아,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0: 네.
2: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제 핸드폰에
4: 네.
2: 그 어플 옆에
0: 네. 숫자
2: 떠 있는 거를 굉장히 거슬려 해요.
0: 아, 네.
2: 그래서 스팸이면 스팸대로 지우고
0: 삭제.
2: 뭐든 그러니까 읽든 뭐든 이 없어야 되거든요.
0: 저도 그래요.
2: 그래서 사실 오픈 방에도 잘 없고
0: 네.
2: 그 그룹챗이라고 해도 일단은 읽어야 돼요. 제가 답장을 안 하더라도
4: 맞아요.
2: 그 숫자를 없애야 되는 편인데
4: 맞아요. 네.
2: 우리만 그런가 봐요. 왜냐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많더라고요.
4: 맞아.
2: 이렇게 좀 대답을 잘 못하고
4: 귀찮을 수 있죠.
2: 좀 그러시는 분들이 숫자가 많아요. 공통점이
4: 맞아.
2: 굳이 있다면.
4: 맞아.
2: So I was asking the members Do y'all have numbers next to your applications? Like, you know, the amount of notifications you have. And they're like, nope, nope, nope. All three of us, we don't. Junhyuk says that he, on his way up today, like in the car, he was erasing notifications and stuff like that. I'm not in a lot of open chats or group chats. Even if I am, I will try to read them because I do not like the alarms there.
3: 약간 조금 가까운 친구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yeah, 솔직히 right. 저도 그렇게까지는 가까운 친구 아니면 뭐 스토리는 올리고 하는데 내 연락에 답장 안 한다고 크게 신경 쓰실 것 같지는 않은데.
2: 근데 이거 이러시는 분들이 꽤 많네요. 아, 지금 그렇죠. 첫 에스트님 죄송해요. 저 맨날 이래요. 아름님 손 들고 있겠습니다. 아, 근데 아보카도 1119님 저도 그러는데.
0: 근데 제가 그 이 매너의 문제라고 한 건 살짝 장난을 친 거고요. 사실 그냥 뭐 성격의 차이인 거죠. 이 어쨌든 쌓여가는 걸 크게 신경 안 쓰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저는 이제 그걸 워낙 신경 쓰다 보니까 그냥 그때그때 바로 다 지우는 타입이고 그리고 모종의 이유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선순위가 스토리인 거죠. 우선순위가 스토리인데 급하게 뭔가 그것밖에 할 상황이 안 나온다던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 태호 씨가 이 얘기를 해서 생각난 거 있어요. So Taeho says that he feels that saying it's bad manners, he's just joking a little bit there. But he says that he feels that there's going to be a lot of reasons why people do that. There's probably like they only might have time to be in one app instead of the other. But when he said that, that kind of also sparked something for me. 근데 저도 이거는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메신저가 좀 많잖아요.
0: 네.
2: 근데 만약에 네. 나는
0: 네.
2: 인스타를 더 많이 쓰는 편이야.
0: 네.
2: 성격이.
0: 네.
2: 근데 일이나 그 외의 연락들이
0: 네.
2: 다른 채팅 어플로만
0: 네.
2: 있는다면
3: 예.
0: 네.
2: 저도 왠지 거기로 연락 오는 것들은 약간 좀
0: 느리게.
2: 좀 알람을 꺼거나 끄거나 네네네. 조금 우선순위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0: 그렇죠. 그 습관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2: 그러니까 만약에 너무 많이 쌓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메신저가 너무 많이 쌓여 있을 경우에는
0: 네.
2: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미안한 거죠. 왜냐하면 그걸로 일 플러스 개인적인 연락이 들어오는데 그 윈도를 놓치는 거죠. 이거를 그렇죠. 보고 있었을 윈도를 놓친 거고
0: 그렇죠, 그렇죠.
2: 그 사람의 우선순위의 그 어플은
0: 그렇죠.
2: 그 어플이 아니고 그 다른 어플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살짝 들기는 해요.
0: 그렇죠. 그런 경우가 저는 더 많지 않을까요?
2: 네.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요즘은 워낙 네. 어플이 많다 보니까
3: 그렇죠.
2: Okay, so I was thinking that let's say IG is like your main source of communicating. Like you DM your friends. Like your main source of keeping in contact with people is your social media account and not your messenger app. Like let's say if you have friends and work or family like sending you messages in that particular app and you just don't use it that much. If your friend misses that window, that could be the reason why they're only posting on social media and not sending messages.
0: 네, 저는 I was wondering.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2: Yes.
0: 그냥 진짜 순수해서 궁금한 건데.
2: Yes.
0: 아, 순수하게 궁금한 건데.
2: 네.
0: 이 답장을 안 하는데 SNS 스토리를 올리는 거는 무슨 생각으로 그러시는 걸까요?
2: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그냥 최대한 이 친구분의 편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청취자분 말고
0: 네, 네, 네, 네.
2: 우리 친구분이 일부러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게
0: 네. 그러니까 저도 순서에 궁금해요.
2: 그러니까 정말 그냥 SNS만 하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플들이나 문자를 많이 안 쓰잖아요. 솔직히 네, 네, 네. 우리가 문자는 요즘 뭐 택배
0: 네 그렇죠.
2: 뭐 광고 이런 거 말고는 뭐 문자는 솔직히 잘 안 주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2: 그러니까 어쩌면 그 어플 외에 그러니까 SNS 어플 외에는 알람을 껐다면
0: 네.
2: 아, 그냥 모르는 거지 않을까.
0: 만약에 DM이면요?
2: 그거는 그 친구가 잘못된
0: 만약에
2: 거죠.
0: 만약에 DM인데 답장이 없이 스토리가 올라와 있고
2: 그러면 그것도 이제 최대한 그 친구의 편을 들자면
0: 아주 궁금한
2: DM이 해요. 많다. 그러니까 DM이 많은데
0: 아.
2: 새로운 알림이 그냥 다섯 개냐 열 개냐 그냥 거의 비슷하게 비춰지듯이
0: 그렇죠. 근데 보통 그런 분들은 한 분만 남아 있진 않고
2: 그렇죠.
0: 여러 명
2: 여러 명이 이제 쌓여 있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3: 그래서 일부러 안 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그
2: 아,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 친구분이
4: 너무 나쁜 사람
2: 너무 나쁜 사람이 아니기를. So yeah, I'm so Taeyeon's like I'm just like genuinely curious like how can somebody like not reply. And I'm just like, I'm trying to give the friend the benefit of the doubt. Like, they let's just say, like, they maybe are just on socials. Like, that is just their main source of communicating. Yeah. And they have everything else off. And then he's like, but then what if it's a DM? I was like, then probably that friend has like 10 DMs. So they probably have a lot of unread DMs as well.
3: 맞아요.
2: So that, yeah.
3: 네, 친구분이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아마 막 그런 나쁜 의도가 아닐 거예요.
0: 넌 나쁘세요.
2: 자, 저는 나쁜 애들. 이거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제 본인들도 이제 그런 네. 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스토리 같은 경우는
0: 오, 네, 궁금해요.
2: 스토리나 이런 포스팅은 다수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네. 거기 때문에 네, 네. 근데 DM은 네. 개인적인 거라서
3: 맞아요, 맞아요.
2: 좀 약간 전체적으로 올리는 거는 그냥 바로바로 올리고 좀 그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데 개인적인 DM이거나 개인적인 문자는 좀 생각을 하고 좀 이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대답을 하고 싶어서 이거부터 뭐 하고
0: 이걸 미루는 거다.
2: 미루는 걸 수도 있다. Okay. So some of our listeners okay. who kind of go through this as well, they're saying that when they post a story or a post, it's public. They're not really, you know, putting a lot of effort into it. But when it comes to DMs or other messages, it's personal. So they want to be able to focus on it. And that's why.
3: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귀찮아서 안 하는 편이긴 해요.
2: Okay, so he says that he's just lazy and that's why he's not giving a response. So for our listener,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은요, 최대한 친구를 좋게 그리고 싶기는 한데, 근데 그냥 SNS로 DM을 보내서 서운하다고 말씀하세요. 네가 다른 문자를 안 보내서 여기서 서운하다고 표현을, 아니면 밈 같은 거 보내요.
3: 아 근데 맞아 이거 좀 좋은 방법이긴 해. 솔직히 말해서 그냥 말해도 돼요. 그냥 이거는.
2: 이거는
3: 이분이 막 나쁜 의도로 그런 게 아니라서 본인도 아마 자각을 못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말해주면 아, 미안 약간 이러고 할 수도 있어.
2: Yeah, so I feel that you can just like send a meme or like DM them saying that you are upset and like you're sad that they're not doing that. Jin thinks it's a great idea too. So yeah. 급하면 그냥 전화하래요.
0: 근데 제 연락에만 잘 답장하면 상관없습니다. 저는.
2: Okay, so yeah, Taeyeon says that as long as it doesn't matter, as long as you can answer me, it's 네, fine. It's
0: 저희도
2: fine.
0: 팬분들이랑 이제
2: 소통을 하니까. Okay, so our next story for today is it's an interesting perspective because I feel that there's no right answer. Yeah. 우리 오늘 익명수비 네. 답이 딱히 있는 좀 어려워서 네네네.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도 우리 투표하는 사이에 좀 많은 의견을 uh-huh. 내줄 준비를 해주세요. 네네. So I want our K-pop and fam to really start sending in their ideas for the second story today because the anonymous soup story is it's not an easy answer. I feel for the situation. Yeah. We're going to be listening to TNX's track of Che My Bias and our story is coming up next.

0: 가깝게 자랐는데 제 사촌 동생들이 이제 아기 때부터
1: 네.
0: 한두 살, 다섯 살 때, 두 살, 미운 두 살이랑 다 미운 다섯 살 있거든요.
2: 네.
0: 왠지 그 기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1: 이게 친해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힘들거든요.
0: Right. So yeah. I was thinking of like. I lived in a house with my cousins when I was younger, and I was like, I feel that this could be like emotionally draining because like it feels like, you know, when the kids are going through terrible twos and like when they're 5 years old, like I feel
1: Yeah.
0: that this can be equally annoying. 우리 처방수 들어가면 됩니다.
1: 아, 맞아요. 맞네.
3: 일단 저부터 한번 그럼 처방곡을 처방드리겠습니다.
0: 네.
3: 약간 처음에는 그냥 직장 후배였는데 계속 얘기를 들어주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신 것 같아서 데이식스의 어쩌다 보니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아, 근데 노래가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제 처방곡 고르면서 우연히 듣게 됐는데 너무 좋아서 꼭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0: Okay, so he chose Day6 track of Somehow because he feels that somehow you didn't do this on purpose, but just being nice and being a good ear to listen. Somehow you came this way, and he was able to find this song thanks to the prescription song. So he really wanted to, the listeners to enjoy that. Okay, 다음 곡.
1: 저는 실제로 이런 상황이 있으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가져온 노래
0: 좋다.
1: 한로로 도망입니다. 도망가세요.
0: track of 도망, even though the English title is Can I Be Me? Well, it makes sense, even though 도망 means to run away. But Can I Be Me? is I think a good question to ask our listener. 그냥 영어 제목은 그냥 나답게 살면 안 되나? Can I Be Me? 그것도 될것 같아서. So the voting is in the chat at the moment. So all you need to do is send in which songs you think is going to fit as well.
3: Maybe 도망.
0: Okay, so one of our listeners, so Tigger Shear, was saying likely they aren't sharing secrets as much as they're just looking for somebody to listen. 왠지 그냥 얘기하고 싶은 사람을 찾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네요, 한 청취자분은. 그러니까 정말 깊게 생각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그냥 내
1: 그렇죠.
0: 얘기를 그냥 누가 들어줬으면 하는.
1: 그렇죠. 근데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냐면 리액션 해주기도 기가 빠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감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0: 맞아요.
1: 공감하기 힘든데 잘 반응을 해줘야 될것 같고.
0: 그거예요. 진짜 제 사촌 동생 두살때 누나 이거 봐. 누나 이거 봐. 누나 이거 재밌지? 와 누나 이거 봐. 그러면 진짜 처음에는 우와 이러다가 진짜 나중에는
1: 그렇죠. 맞아요.
0: 근데 물론 다른 장르기는 한데
1: 아,
0: 좀
1: 그럼요.
0: 비슷한
3: 느낌이죠.
0: 소모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예, 그렇죠.
0: So all I can think about honestly is my cousins when like they were 2 and 5 and just like, look at this, look at this, isn't this so cool? Look at this, and like you're just like, oh my god, shut up. So I feel that, I feel that nobody is in the wrong here, and that's why this is hard. 오늘 누가 잘못이
1: 아,
0: 없기 때문에
1: 그럼요.
0: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정말 이그 같이 일하는 후배도
1: 네.
0: 악감정이 없는
1: 그렇죠.
0: 거라서
1: 그럼요.
0: 분명히.
1: 네, 이 부분은 일단 듣는 지금 청취자분 사연자분께서는 일단 들으신 입장이니까 한 가지 이제 조언을 좀 드리자면 리액션은 약간의 어떤 상대방을 배려하는 듯한 액션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좋게 받아주려고 하거나 너무 이제 상대방을 너무 많이 생각해서 반응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에너지가 이제 점점 계속 깎이시는 것 같거든요. 이럴 때는 사실 본인답게 얘기해줘 전 좋다 생각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뭐너 티지 뭐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건 오히려 그걸 너무 의식한다기보단 그러니까 본인답게 정말 이렇게 말해야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것 같다. 혹은 공감이나 위로가 될것 같다 싶은 방향성을 얘기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0: Okay, so yeah, he feels like you're doing really good in the reaction department, and that's probably why this junior keeps coming up to you. So yeah, maybe just like do a little reverse psychology and then like actually start giving them advice, and then that might be something that they don't really want to hear. 그러게요. 좀 약간 뼈 있는 네. 뼈 때리는 조언을 해주기 시작하면
1: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막 연애에 대한 얘기예요. 이별을 해서 힘들어하는 내용이에요.
2: 그걸 이제 말지 말자.
1: 이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도 뭔가 어쨌든 말하시는 분의 잘못도 좀 있는 것 같아. 혹은 뭔가 좋은 방향이 있었던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얘기 안 하고 다른 방향으로 좀 공감식으로만 가니까 말하는 분도 이제 힘든 거죠. 그럴 때는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을
0: 그냥
1: 좋게만 얘기한다면 문제 없지 않을까 싶어요.
0: Okay, so 네. He's saying that yeah, just start giving the advice. So let's say like they broke up and you kind of hear that the junior probably is at fault a little bit. Say it. be a little upfront with your advice and see how they take that. Junyoung, what about you?
3: 아 근데 이거 너무 공감되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 상황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는데 저도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약간 직장은 아닌데 그러니까 막 친구 딱 이제 저희 나이 때 또래들이 뭐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거나 그러면 막 이제 각자 고민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럴 때면 이제 보통 뭐 연애사 일 막 이런 쪽으로 막 이제 아무래도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듣고 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약간 좀 어느 정도 공감해 줄 수 있고 뭔가 조언해 줄 수 있는 고민들이면 사실 그렇게까지 안 힘들어요.
1: 맞아.
3: 그냥 그러면 그냥 약간 저한테는 그러면 약간 도파민이에요.
1: 아, 맞아. 약간 재밌잖아.
3: 내가 채울 수 없는 것을 남이 채워주는 느낌이라 저도 막 얘기해 주고 들어주면서 뭔가 약간 도파민이 차서 재밌는데 어떨 때 힘들고 기뻐지냐면 너무 저랑 다를 때 정서가. 뭔가 약간 막 내 정서랑 안 맞는 연애 얘기나 막 뭔가 일 얘기나 뭔가 그런 사람 퍼스널 얘기를 듣고 있으면 약간 너무 제가 공감할 수가 없으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도 물론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악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이건 그냥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또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봤는데 안 먹혀요. 보통은 그러니까 얘기를 해도 내 생각을 아니면 뭔가 그냥 막 너무 고려 안 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안 통하더라고요. 약간 그러니까 이 사람
1: 생각이 달라버리니까
3: 그래서 저의 방법은 저는 그냥 피해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그거밖에 방법
1: 도망가세요 여러분. 네.
3: 그냥 피해야 돼요.
1: 도망가.
0: 도망가.
3: 솔직히 말해서 도망가. 어떻게 말해도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서 그렇게 막 생각이 달라버리면
0: 그러니까
3: 그런 경우라면 저는 그냥 어떻게든 어떻게든 방법이든 뭐 이유를 찾아서 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바빠서라든지 아니면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0: Right.
1: 그렇지. Yeah.
0: So he definitely says that when it comes to his friends and talking about different concerns and whatnot, he feels that it's like his own hit of dopamine because like he's gone through different types of struggles. And so getting a chance to sit down with friends and hearing that is actually quite a lot of fun. He's noticed that whenever it becomes really emotionally draining is when they just don't listen. Like they've already said their case and then they just don't listen to anybody's advice even though they're asking for it or when they completely think of something different. So he feels if that's the type of person that you're working with, then it might be you might be doomed either way and you're just going to have to try to, you know, avoid them at any cost. But there's been a lot of messages that came in. Yeah. 어떤 정치자분은요. 네. 상사 그랬답니다. 후배가 아니라 상사가 사장님이 계속 하라는
4: 이유.
0: 그래서 리액션을 정말 그냥
1: 파이팅.
0: 최소화를
1: 맞네.
0: 했고 그냥 네. 야, 이런 느낌으로. So, Ranniversary was saying that my boss was that and I just ended up giving them the bare minimum later on. But there's a lot of listeners who think like Griffin and, you know, Aaron too thinking that they're probably just seeking somebody to talk with.
1: Yeah, 그쵸, 그쵸.
0: And that's why, you know, they're probably using that excuse to talk with you. But yeah, if you were to maybe we should take a song break and then come back. 노래를 한번 듣고 올 건데요.
1: 네.
0: 타이밍이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 노래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1: 네.
0: 투표가 아슬아슬해요 오늘.
1: 아 그래요?
0: 지금 48이었다가
1: 네.
0: 46이었다가 오, 50이었다가 진짜 아슬아슬한데 지금 50, 50이에요.
3: 박빙이다.
1: 오, 50,
0: 50. 50, 50이에요. 근데 지금 계속 이래 50-50였다가 48이었다가 50-50였다가 막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노래 나가는 동안에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1: 엔딩을 같이 한번.
0: So right now we're at 50-50. It's going really close. So your votes count during the song break. We're going to take a 정수민 song break as you guys continue to send in your votes on the YouTube live stream. Love Song is a track and we have the results coming up next.

0: PD님 song choice is getting a lot of praise in the chat. 오늘 PD님 선곡이 네. 칭찬을 마무리 받고 있네요. 지금 채팅에서.
1: 노래가 너무 좋았어요.
0: So, PD님's song choices are pretty fire. 우리 PD님 선곡 진짜 좋아요.
1: 그러니까요. Yeah.
0: So we have a 50-50 tie. It is kind of changing though. 살짝 바뀌었어요. 51 대 49.
2: Oh my god.
1: 진짜.
0: 오늘 진짜
1: 반반이네.
2: Almost, almost.
0: 아슬아슬하나.
2: Close, close.
0: So 어떤 곡들 골랐는지 다시 한번 홍보 타임.
1: 저는 한로로님의 도망입니다.
0: Okay, so 한로로는 도망.
2: 저는 데이식스 어쩌다 보니 somehow.
0: Somehow.
1: 도망치세요.
0: Somehow. I feel that everybody, is everybody trying to leave? 어, 다시 50, 50 됐어.
1: 아니, 이게 진짜 힘들 정도면 도망가야 돼요.
2: 어쩌다 보니.
1: 그리고 후배잖아요. 후배면 도망가도 돼.
0: 피하면 돼요.
2: 후배면.
0: 진짜 피하면 돼.
1: 아, 그만.
2: 그만.
1: 여기까지 그만 하고 이제 도망가십니다.
2: 알아서 해.
0: 아,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가위바위보 보고 싶나 봐요. 50-50을 유지하자는 채팅이 들어오고 있어요.
1: 아, 이제 본인들끼리.
0: So everybody's like, let's keep it 50-50 so that we can have them do rock, paper,
2: rock,
0: scissors.
2: Paper, scissors.
1: 저도 끼고 싶다.
0: 오늘 진짜 동점 가고 싶어하는 청취자분들이 꽤 많은데요.
1: 처음인가요?
0: I think so. I think
1: 그쵸.
0: it's the first time we've ever had 50-50 tie.
1: 예, yeah, 맞는 것 같아요. 타이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0: 끝나는 거는 네, 타이로 네. 끝나는 거
1: 처음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와, wow, second.
0: Oh, it's a second.
2: Yeah, second time. 그 한 번 있었던
0: 거. Oh, okay. See, PD has better memory than I do. I don't remember.
2: PD yeah. 님 is good music choice and good memories.
0: Yep. That's true. Yeah. That's definitely true. Yeah. That is definitely true. Oh, we do have to do the countdown. Oh, 벌써 countdown을 할 시간인데요.
1: 좋습니다.
0: Okay. So is it going to end at 50-50? 10, 9, 8, 7, 6, 5, 4, 3, 2, 1.
2: Bam, bam, bam, bam.
0: It finished at 50-50.
2: Yeah. Second time.
0: Finished at 50-50. So rock paper. 아니, 가위바위보 할래요? 아니면 다른 거 할래요?
1: 다른 거 뭐가 있을까요?
0: 몰라요? 다른 뭐 있을까요?
1: 뭐가 있어요?
0: 이런 게임을 잘 안 해서 가위바위보밖에 없어? 가위바위보밖에 없나?
1: 아, 그런 거 있긴 한데 너무 오래 걸려요.
0: 아, 그... 오케이. So 가위바위보. Rock, 네. paper, scissors.
2: Yeah. Rock, scissors, papers. Yeah.
0: 이기는 사람이 나가는 거겠죠, 노래가?
2: 그렇지 않을까?
0: 지는 사람보다는? 오케이.
1: 도망가세요.
0: 도망가.
2: 도망.
1: 아니, 오늘 뭔가 너무 오랜만에 온 거 같죠? 저 아까 이 스튜디오 딱 들어왔는데 마이크 제 목소리 딱 들리는데 너무 너무 새로워서 약간 너무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0: 지금 태현 씨 네. 한로로가 이기 네. 이겼죠. 오케이 오케이. So
1: 맞아,
0: yeah,
1: 맞아.
0: he was able to win the rock paper scissors.
1: Yeah.
0: 아, 애교 배틀 얘기가 나왔었는데 늦어졌다. 반응이 늦었어요. 내가 너무 늦게 yeah. 봤네.
1: 아쉽다.
2: It's late.
1: 아쉽네요.
0: 애교 배틀 내가 뭘
1: next week.
0: So PD님이 다음에는 무조건 타이일 경우에는
1: 네 타이일 경우에
0: 애교 배틀로 간대요.
1: 네 타이일 경우에
0: 이제 다음 주 무조건 타이로 나오는 거 아니야?
2: 그냥 경우 그냥 그럼 저 그럼 양보하겠습니다.
1: 근데 요새 이 조작 좀 민감하지 않나요? 이 투표 조작 좀 민감하지 않나요 요새?
0: 조작은 아니겠죠.
1: 네, 아니겠죠.
0: 설마, So, PD님 says the next time it's tied, they're gonna do the ego better that the fans are saying.
2: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타이드면.
1: 아 진짜 이게 지난주 녹방이었는데 이게 한 줄 알았다고 이렇게 너무 오랜만에 온 느낌이 들어가지고
0: 그니까요.
1: 너무 새로웠어요.
0: 그니까요.
1: 네.
0: 근데 일단은 우리 청취자분은 우리 오늘 많은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네. 좀 통들어서 이제 좀 라운드업으로.
1: 아, 네네네네.
0: 조언을 해주신다면?
1: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뭐 본인 스타일대로 좋게 좋게 답을 좋게 좋게 이게 팩트로 이제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혹은 도망을 가시거나.
0: Yeah.
1: 네.
0: Just avoid or just try to you know be pretty stern with the junior. Junior, yeah. anything else you want to say?
2: Run.
0: 근데 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이 그 선배잖아요. 선배일 때 조금 더 무섭게 해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후배이거나, 그러니까 아까 우리 청취자분이 상사가 이래버리면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지만 선배인 위치에서는 가끔가다 약간씩 차갑게 나오셔도 선배시니까.
2: Yeah, that's right.
0: 약간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2: You're so, a senpai.